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오세요. 다 업소 매장입니다.
4: Excuse me, hello. I'm looking for a small rechargeable radio. Oh, I think this is what I'm looking for.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아이고, 아, work. 아, 그 구인 광고 보고 알바하러 왔는갑네. 요즘 알바 구하기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이래 와주이 고마워요. Work, okay.
4: Work? No. I mean,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I work, 맞아요. 그 근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요. 오전에는 10시부터 3시, 오후에는 3시부터 8시거든요.
4: Excuse me. I meant I want to buy a rechargeable radio, and I have a charger at home. So, will this radio work with other chargers? If it doesn't charge, the radio will be dead, and I won't be able to use it.
2: Dead? 아이고, 그래 죽을 만큼 힘든 거 시키면 요새는 법이 큰일 납니다. 여기 이 매장 관리하고 매니저 오케이? 저기 계산만 하면 됩니다. Money counter okay?
4: Oh, you mean I have to pay by cash only?
2: 아, 캐시. 현금으로 월급을 달라 이 말인가 봐. 그런데 아무리 최저임금이라도 요새는 다 통장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통장 없어요. 노뱅크.
4: I'm sorry, but I just want this charger. Does it work?
2: 당연하지요. Work okay. 오늘부터 당장 일하면 됩니다. 요새 K관광 이래갖고 외국인 손님도 많은데 아이고 영어도 잘하고 진짜 든든하네요. 자, 유니폼부터 입으러 가입시다. 따라오 있어. 그런데 월급은 통장으로 나갑니다. Come on.
4: Excuse me. Where are you taking me?
2: 오늘 배워볼 표현. 다른 충전기에 호환 가능한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4: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1: Work. 일하다 말고도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기계 같은 것이 작동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This isn't working. A는 B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A doesn't work with 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다른 충전기에 호환 가능한가요?
4: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6: 제3 벤처 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허브, 기술 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a.m.,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So, do you remember the movies you watched when you were a child? Seeing a main character's courage could make us nurture a dream, and a single line of dialogue from a scene could alter the perspective through which we view the world. When we watch movies, we're not merely consuming a story. We learn the power to understand and imagine the lives of others. That is why for children and younger people, cinema goes beyond simple entertainment to become another window through which they meet the world.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celebrating its 21st anniversary this year, is a festival that presents exactly that kind of special experience. Joining us today is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This year, under the slogan, Kids, Let's Go on a Picnic, the festival is meeting Busan citizens with 179 films from 41 countries alongside various hands-on experience programs. Today, we will discuss the stories behind this year's festival and the special value that films for children and youth hold. 오늘 D 인터뷰는 이현정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올해도 얘들아 소풍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41개국 179편의 작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올해 영화제의 이야기와 어린이 청소년 영화가 가진 특별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화를 통해서 미래 세대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올해도 전 세계의 보석 같은 영화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0: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So she is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BIKY, BIKY, a festival which views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children and youth and nurtures the dream and imagination of future generations through cinema. She knows that the festival has returned this year with gem-like film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 diverse lineup of programs. Before we dive deeper into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we have some wonderful news to celebrate. You were selected as an honorary citizen of Busan City in recognition of your contributions to developing Busan's culture by steadily leading the festival. Could you share what being an honorary citizen means to you and tell us about the special bond you continue to share with Busan? 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영화제를 꾸준히 이끌며 부산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셨는데요.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은 어떤 의미인지, 부산과 어떤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비키와 함께 쉼없이 이렇게 달려온 여정을 인정받아서 부산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어서 저에게는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상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비키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위상을

0: 높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다져온 노력에 보내주신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키를 통해 부산의 아이들이 영화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명예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영화제를 더욱더 든든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헌신했던 노력이 빛을 발한 거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So she expresses that it is very meaningful that she feels deeply grateful to be selected as an honorary citizen of Busan, viewing it as recognition for her non-stop journey running alongside Vicky. She believes this honor is not just for her individually, but serves as encouragement for Vicky's efforts over the past 20 years to elevate Busan's status as a UNESCO creative city of film and to solidify a cultural foundation for children. Moving forward, she will steadily lead the festival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an honorary citizen to ensure that Busan's children can communicate with the broader world and nurture their dreams through cinema. So the festival is currently in full swing after opening on the 8th. How is the atmosphere on site? Could you share how the audience is reacting and what scene has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you at the venue? 영화제가 지난 8일 개막한 이후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또 올해 관객들의 반응과 집행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지난 8일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레드카펫에서 감독님, 개막작 감독님과 손을 흔들었던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영화의 전당 야외광장에는 단체 관람을 온 아이들이 모카 예술 놀이터나 세븐일레븐 부스 등 야외광장의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극장 안과 밖에서 온전히 영화 소풍을 즐기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현장에서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1: 네, 아이들이 극장 안팎에서 온전히 축제를 만끽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네요. So she shares that the immersion of standing side by side with the opening film director on the opening ceremony red carpet on the 8th and receiving the cheers of the audience is still vivid. In particular, she points out that at the outdoor plaza of the Busan Cinema Center right now, children who came for group viewings are running around and playing happily at the Mocha Art Playground or the 7-Eleven booth. She notes that the pure smiles of these children completely enjoying a movie picnic inside and outside the theaters have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her at the site. 네, Vicky has already reached its 21st anniversary. To begin with, what was the most important direction you focused on while preparing for this year's festival?
2: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어느덧 21회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올해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방향은 무엇일까요?
0: 네, 올해가 21년 21회가 되다 보니 성년을 지나서 앞으로 10년을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아이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다정한 여백을 저희가 선물하는 것입니다. 학업이나 경쟁에 굉장히 지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목적 없이 그지 친구들과 함께 마음 편히 웃고 떠들 수 있는 어떤 해방의 장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 네, 바쁜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다정한 해방구가 되겠네요.
3: So this is a highly crucial turning point as Vicky moves past its coming of age and takes its first step into a new decade. She shares that what they considered most important this time was gifting a safe and gentle space to breathe to children. Her goal was to create a haven or liberation where our children who have no room to catch their breath due to being caught up in schoolwork and competition can comfortably laugh and chat with friends without any particular purpose. So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Under this year's slogan, Come to Our Picnic, she is sharing her insights on the festival's lineup of 179 films from 41 countries and the special

0: venue that children and youth cinema brings to our society. This year's slogan is 얘들아 소풍 가자, come to our picnic. It sounds incredibly warm and memorable. What is the meaning behind it? 올해 슬로건이 얘들아 소풍 가자인데요. 굉장히 따뜻하고 인상적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지난 10년간은 저희 슬로건이 달라도 좋아였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가치를 충분히 확산시켰다면 올해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 속 마법 같은 소풍의 자리를 제안하고 싶었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소풍날 아침에 굉장히 설레었는데요. 영화라는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그렇게 즐거운 추억으로 채워가자, 이렇게 다정한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0: 네, 영화라는 마법 같은 세계로 떠나는 설레는 초대장이네요. So she explains that for the past 10 years, their slogan was It's okay to be different. Having sufficiently spread the value of recognizing differences through that phrase, they wanted to take a step further starting this year by proposing a magical place for a picnic within daily life. She notes that it acts as a gentle invitation to fill every single moment of encountering the new world of cinema with joyful memories, just like the morning excitement of a school picnic during childhood. Looking at the slogan, it really gives the impression of a festival where people enjoy together rather than compete.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intrinsic joy of cinema?
2: 슬로건을 보면서 경쟁보다는 함께 즐기는 영화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화의 본질적인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1: 네, 영화의 본질적인 즐거움은 공감과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요즘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것과는 달리 극장이라는 어두운 공간에서 타인의 삶을 담은 스크린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부모님과 패밀리와 다 같이 함께 웃고 우는 경험을 하는 거죠. 정답을 찾는 어떤 경쟁보다 나와 다른 삶을 들여다보며 나도 그래, 저거 이해할 수 있어, 저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넓어지는 거, 그것이 영화가 주는 진짜 해방감이자 또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다 함께 울고 웃으며 타인의 삶에 깊게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So she views the intrinsic joy of cinema as residing in empathy and connection. Unlike consuming short videos alone on a smartphone, it is an experience where people laugh and cry together while looking at a screen that captures someone else's life inside a dark space called a theater. Rather than a competition to find the right answer, she defines the true sense of liberation and joy given by movies as looking into a life different from one's own and having one's heart expand while thinking, 나도 그래, me too, or 저럴 수 있구나, it could be that way too. 네, I understand that 179 films from 41 countries are being screened this year, and the festival is expanding across all of Busan. What would you say is the biggest change unique to Biki this year, and what program should we definitely keep an eye on?
2: 네, 올해는 41개국 179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부산 전역으로 영화제가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비키만의 가장 큰 변화와 꼭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거장인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님의 특별전에 주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장의 세계관은 우리 비키의 정체성과도 깊이 닮아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을 스크린에서 다시 만나며 어린이의 영화가 가진 깊은 예술성과 본질적인 울림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거장의 따스한 시선을 통해 어린이 영화의 깊은 예술성을 만나볼 수 있겠군요. So she requests that everyone pay close attention to the special retrospective of the world-renowned maestro Abbas Kiarostami. She notes that the maestro's worldview, which looked at the world through the pure gaze of children,
2: deeply resembles Beaky's own identity. She hopes that by encountering his representative works on the big screen once again, audiences will fully feel the deep artistry and fundamental resonance possessed by children's films. So, a new film submission category utilizing AI has been established this year. As AI is rapidly changing the video production environment, many people are showing great interest. Could you tell us why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chose to newly introduce the field of AI? 네, AI를 활용한 영화 공모 부분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AI가 영상 제작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AI 분야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서 올해 레디 액션 AI와 레디 액션 크리에이티브 부문을 새로 신설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AI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외에도 좀 있는데요.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도구면서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창작주로서 실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상영을 넘어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창작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 영상 산업의 주역들을 위한 입체적인 플랫폼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아이들이 기술에 끌려가지 않고 기술의 주인이 되어 상상력을 펼치게 멋지게 돕는 멋진 시도네요.
1: 네.
2: So she knows that in keeping pace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they newly established the Ready Action AI and Ready Action Creative categories this year. She views AI as an unavoidable tool and environment now. She explains that rather than having children and youth become subordinate to technology, they wanted to help them make experimental attempts as creators who lead the way in utilizing technology. She adds that beyond simple screenings, multi-dimensional platform programs such as creative workshops that fuse technology and art are prepared for these future leaders of the imaging industry. So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Under this year's slogan, Come to Our Picnic, she is sharing her insights on the festival's lineup of 179 films from 41 countries and the special value that children and youth cinema brings to our society. So beyond simply screening films, the festival also allows children and youth to directly make movies and participate in judging. What is the reason you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the initiative of young people through programs like Be Kids and Be Kibi? 영화제에서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넘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영화를 만들고 심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Be Kids와 Be Kibi처럼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꾸준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 네, 비키의 진짜 주인은 사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한 영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관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 표현의 주체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심사위원단인 비키비 활동이나 직접 만든 영화를 보이는 레디 액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런 주도성을 기르게 되는데 이 경험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성장하는 그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값진 자산이 되겠습니다. So this is because the true owners of Beaky are the children and youth. Rather than only showing them films tailored to an adult's perspective, she believes the children must grow into agents of creation and expression beyond being mere audience members. She shares that through activities in the youth jury Beaky-Bee or showcasing films they made themselves in Ready Action, youth cultivate the independence to think for themselves and raise their own voices, which serves as a tremendous nutrient for their growth. 네, a wide variety of programs are prepared, ranging from an art playground in collaboration with the Hyundai Museum of Kids, Modern Museum of Kids Book and Art, to Korean master classes, and even an outdoor screening with pet dogs. What program would you recommend to family audiences or those visiting the festival for the first time?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과 함께하는 예술 놀이터, 직업전 클래스, 반려견과 함께하는 야외 상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객이나 처음 영화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비키를 처음 들어보시거나 비키를 처음 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면 영화의 전당 두레라움 광장으로 먼저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 모카의 아주 핵심 콘텐츠를 저희가 부산으로 옮겨왔어요. 모카 예술 놀이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박정민 배우, 정재승 교수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인이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잡학사전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또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어른들이 다 같이 멘토십 프로그램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0: 네, 아이들의 오감을 깨우고 진로에 대한 깊은 영감까지 얻어갈 수 있는 알찬 구성이네요.
2: So for first-time visitors, she recommends coming first to the Busan Cinema Center's Dureraum Square. She explained that the Mocha Art Playground, which relocates core content from the Museum of Kids Books and Art, as it is, has been set up there so children can enjoy it with all five senses. Additionally, she highly recommends Biki's Encyclopedia of Useful Jobs, where participants engage in deep conversations with six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actor Park Jung-min and Professor Jung Jae-sung. This will be an excellent program for parents and youth contemplating career paths. As you were reappointed as festival director this year, you will be leading the festival for the next 4 years. How do you hope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will grow in the future? And what is the goal you most want to achieve?
0: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올해 다시 재신임 되시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영화제를 이끌게 되셨는데요. 앞으로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로 성장하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1: 네, 재신임 해주신 만큼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4년 비키가 지금처럼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 영화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발굴하는 글로벌 허브로 다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미디어가 아주 급변하더라도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다정한 문화 놀이터로 굳건히 자리 잡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0: 네, 전 세계 아이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문화 놀이터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응원합니다.
2: So she shares that her shoulders feel heavy given her reappointment. She states that the next 4 years will be period to solidify Biki as a global hub that takes the absolute lead in discovering the value of children and youth films, moving beyond its current title of being the largest scale in Asia. Her biggest goal is for the festival to firmly establish itself as the safest and gentlest cultural playground where children can come and put their minds at ease at any time, even as technology and media change rapidly. So before we let you go, do you have any final thoughts for our listeners?
0: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비키의 따뜻한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21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는 오는 14일까지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부산 전역 강서구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요. 아이들의 손잡고 행복한 영화 소풍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극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주말은 저도 꼭 가족들과 영화의 전당으로 소풍을 떠나봐야겠습니다.
2: So she expresses that she was happy to convey Biggie's warm sincerity through the interview today. She knows that the 21st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runs until the 14th at the Busan Cinema Center and across all of Busan. She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parents put down smartphones for a moment this weekend, take their children by the hand, and go on a happy movie picnic, adding that she will be waiting at the theater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e've been speaking with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오늘 The Interview에선 이현정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Tell Me You Love Me by Galantis and Throttle.

0: All right, the time is now 11:43 a.m. here in the studio, and it's time for News Insight.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News Insight. And today,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at the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today's topic. Major shipping companies have been relocating their headquarters to Busan one after another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cently, it is reported that another mid-sized shipping company has decided to move to Busan. Today, we will look into this news in detail. 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대형 해운 기업들이 잇따라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최근 또 다른 중견 해운 기업이 부산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특수화물을 운송을 주로 하는 해운업체인 흥아해운이 지난 7일 본사의 부산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 시대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회사는 올해 말까지 본사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본사 이전 안건을 의결했고 다음 달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오는 9월까지 정관 변경, 본점 이전 등기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0: 네,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여는 거군요. So, Hunga Shipping Company, a specialized cargo transport shipping company, disclosed its plan to relocate its headquarters to Busan on the 7th. The company announced that it will kick off its Busan era starting January 1st of next year. The company

0: plans to complete the necessary procedures for the relocation by the end of this year and begin operations in Jungangdong, Junggu District, Busan next year. On this day, the company held a board of directors meeting to approve the relocation agenda, and next month it plans to hold a temporary shareholders meeting to finalize the procedures for amend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intends to complete all related procedures,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the head office relocation by this coming September. So what kind of company is Hunga Shipping Company, which is moving to Busan this time? 이번에 부산으로 옮기는 흥하 해운은 어떤 기업인가요?
1: 네, 흥하해운은 재계 서열 32위인 장금상선 그룹의 계열사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808억 원입니다. 1961년 부산에서 설립됐는데요. 1976년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액체 석유화학 제품 등 특수화물 운송을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0: So Hunga Shipping Company is an affiliate of the Shinko Merchant Marine Group, which ranks 32nd in the business world, and its sales reached 180.8 billion won as of last year. It was founded in Busan in 1961 and was the first company in the domestic shipping industry to be listed on the KOSPI market in 1976. Currently, its main business is the transportation of specialized cargo, such as liquid petrochemical products, focusing primarily on the Asian region. So is it true that all employees will move to Busan, leaving no staff behind in Seoul due to the headquarters relocation?
2: 본사 이전에 따라 서울에 남는 직원 없이 모든 직원이 부산으로 온다고요?
1: 네, 지금도 부산에는 흥하해운 소속 선박관리 인력 25명과 해상 직원 29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기존 서울 본사 육상 직원 34명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총 356명의 임직원이 부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가 어려워 결혼이 생기면 부산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해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 네, 본사 직원들의 전원 이동은 물론이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0: So currently, 25 ship management personnel and 290 maritime workers belonging to Hunga Shipping Company are already working in Busan. On top of that, all 34 onshore employees from the existing Seoul headquarters will also relocate to Busan. Once the relocation is complete, a total of 356 executives and employees will be working in Busan. If vacancies occur because some find it difficult to relocate from Seoul to Busan, the company plans to fill those positions by hiring new employees locally in Busan. So what made Hunga Shipping Company decide to move to Busan?
2: 흥하해운이 부산행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네, 흥하해운은 친환경 대형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특수선 해운 기업으로 소약하기 위해 부산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부산의 해양산업 관련 정책 인프라가 마련됐고 기존 금융과 기술, 교육 관련 기관 사이의 시너지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이전이 완료되면 선박관리 전문 자회사인 흥화마린과 영업, 운항, 선박관리 기능을 연계한 통합 경영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부산 이전 이후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수도 정책 실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네, 부산에 집적된 해양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군요.
0: So Hunga Shipping Company decided to relocate its headquarters to Busan in order to leap forward as a global specialized shipping company centered on eco-friendly large vessels. This is because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established policy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maritime industry in Busan, and synergy is expected among existing financial, technologic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ompany also plans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at links sales, operations, and ship management functions with Hunga Marine, its subsidiary specializing in ship management once the relocation is finalized. Furthermore, the company expressed its intention to not only strengthen its own competitiveness after moving to Busan, but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enhancing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shipping industry and realizing the maritime capital policy. So I understand that several other shipping companies have already moved or

0: heading to Busan ahead of Hunga Shipping Company. Hunga 해운에 앞서 이미 여러 해운 기업의 부산행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른 해양수도 육성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유관산업의 기업들의 부산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노사가 본사의 부산 이전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국내 해운업계 매출 7위인 SK해운과 10위 H라인 해운이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해양수도 조성과 해운 해양기업 집적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0: 네, 국내 굵직한 해운사들이 잇따라 부산으로 모여들고 있네요. So a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located to Busan and the subsequent policy to foster the maritime capital has been pursued in earnest, the move of related industry companies to Busan is gathering pace. Last April, the management and labor of HMM, Korea's largest container shipping line, agreed to relocate their headquarters to Busan. Prior to this, at the end of last year, SK Shipping ranked 7th in revenue in the domestic shipping industry, and H-Line Shipping ranked 10th, formalized their relocation to Busan. Accordingly, the government's initiatives to build a maritime capital and cluster shipping and maritime companies are expected to gain significant momentum. So what impact will Hunga Shipping Companies moving to Busan have on the local community? Hunga 해운의 부산행, 지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네, 지역에서는 흥하 해운 이전 결정이 또 다른 해운 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고려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따른 기업들의 이전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종 정책과 산업, 교육 관련 기관이 몰려있는 부산의 장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흥하 해운 외에도 부산 이전을 고려하는 해운 기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직원들의 이주와 정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0: 네, the local community expects that Hunga Shipping Company's relocation decision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other shipping companies to consider moving to Busan. They believe that the consecutive relocation of companies will naturally highlight Busan's advantages, where various policy, industr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concentrated. In fact, it is known that there are more shipping companies considering relocating to Busan besides Hunga Shipping Compan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Busan City plan to continue providing suppor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se companies as well as actively supporting the relocation and settlement of their employees. And that's gonna do it for the News Insight today. 네,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호 기자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he'll be back again next Friday. And before we wrap up, I just want to take a quick moment to say that my filling in comes to an end today. Starting next Monday, your regular host, Stephanie, will be back behind the mic. Thank you so much for bearing with me and for tuning in all week. I hope we get to meet again soon. We'll leave you with this track, A Sky Full of Stars by Coldplay. Wishing you a beautiful weekend ahead. Goodbye for n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Bang.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네, 반갑습니다. 레오입니다. 좋은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해결사가 찾아왔습니다. 명쾌한 설명으로 우리 동네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치유학회에서 약사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치유 중심 상담을 하고 있는 약사 황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약사님. 먼저 항상 약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 환자분들을 만나시다가 이렇게 또 라디오로 인사하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약사님의 시작점이 좀 궁금합니다.
1: 저한테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셨고 그래서 질환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런 회복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체험을 했고 이제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되어서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환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크신 만큼 부산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고.
1: 네, 맞습니다. 한때 잘못 알려졌던 정보가 좀 있어요. 밥을 먹는 동안은 물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국을 안 먹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젊은 친구들이 국을 안 먹는 경향성이 좀 많습니다. 반드시 국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대에는 미네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소금물, 그러니까 미네랄에 가장 좋은 게 소금이죠. 소금물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먹던 국, 우리가 늘 먹는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체액을 채워서 배출 같은 것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두통이든 복통이든 근육통이든 모든 통증을 예방해주는 자연식품이 바로 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쌀 끓인 물을 권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현대인들은 여기저기 몸 안이 소통이 방해받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격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것이 쌀 끓인 물이에요. 먹는 즉시 병리작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습, 쓸데없는 물기가 소변으로 바로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물을 먹으면 물이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작용을 거치게 되는데 쌀을 끓인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쌓여있던 수습, 쓸데없는 물기들이 바로 소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으로 부산 소울푸드죠. 네. 돼지국밥을 먹고 왔는데
1: 잘하셨네요.
0: 돼지국밥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1: 네.
0: 말아먹는 것도
1: 그렇죠.
0: 굉장히 좋은
1: 괜찮습니다.
0: 식습관이 되겠네요.
1: 네, 네.
0: 아유,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문이 일반 시민이라면 좀 궁금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약을 5일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3일째 이제 좀 증상이 완화된 것 같아 하면은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요거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1: 우리가 보통 의약품 중에 항생제라고도 하는 항균제가 들어가거나 항바이러스제가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나은 것 같아도 끝까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증요법을 위해서 먹는 다른 항히스타민제라든가 다른 약들은 필요할 때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인지에 따라서 약사님한테 복약 지도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0: 아, 네. 또 오늘 많은 정보를 좀 제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인터뷰의 특별한 코너입니다. 약사님이 인생에서 혹은 약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영어 단어 하나로만 표현해 주신다면 뭐라고 표현을 좀 하실까요?
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8: BEFM local news at 6.
9: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 이후 이어지는 만덕 진출입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대신도에서 덕천동으로 향하는 차량과 남해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약 300m 구간에서 엇갈리며 병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시는 차로 추가 확보와 교통유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10월 개선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0: Busan city officials and local politicians conducted an on-site inspection to address severe congestion at the Mandok Interchange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Mandok Centum Urban Expressway. The inspection found that traffic traveling from the underground expressway toward Deokcheon-dong and vehicles entering the Namhae Expressway merge over a roughly 300-meter stretch, creating a major bottleneck. The city plans to add an extra lane and install traffic guidance facilities with improvement network scheduled to begin in October once funding is secured.
9: 부산시는 건설업체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해 클린업 맞춤형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종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과 건설 산업 기본법 관련 제도 등을 1대1로 진단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사후 적발과 처분보다 예방 중심의 지원을 통해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0: Busan City will launch the Clean Up Customized Clinic to help prevent construction companies from violating regulations before problems occur. The program will provide one-on-one assessments and legal consultations for local general contractors on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city will accept applications from July 13 through 31st and plans to foster a healthier construction industry by focusing on prevention rather than post-violation enforcement and penalties.
9: 부산 최초의 산업단지인 서부산 스마트밸리가 정부의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총 890억 원이 투입돼 AI 헬스케어센터 조성과 노후 공장 개선 등 7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인프라를 비롯해 노후한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청년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친화적인 혁신 거점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0: Western Busan Smart Valley, Busan's first industrial complex, has been selected for the government's Cultural Leading Industrial Complex Initiative. A total of 89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over the next 4 years to carry out 7 project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n AI healthcare center, the renovation of aging factories,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frastructure, such as a multi-purpose cultural space. Busan Mayor Chun Jae-soo said the industrial complex will be transformed into an innovation hub where young people want to work and build their future.
9: 부산시가 기후 변화로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국산 참다랑어의 첫 직거래에 나섰습니다. 대형 선망업 2개 선단이 잡은 참다랑어를 가공업체와 직접 거래해 기존 경매와 위판 절차를 줄였습니다. 산시는 6통 단축으로 신선도를 높이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Busan City has launched the first direct sales program for domestically caught Pacific bluefin tuna, whose catch has increased due to climate change. The program allows Pacific bluefin tuna caught by 2 large purse seine fishing fleets to be sold directly to processing companies, reducing the need for conventional auctions and wholesale market procedures. The city expects a shorter distribution process to improve freshness and help increase fishermen's income.
9: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체육인들의 고용과 소득, 복지 실태를 파악하는 포괄적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현직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2,600명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설문조사와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인들의 근로환경과 복지 수준을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육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 Busan City will become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the country to conduct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employment, income, and welfare of sports professionals. The survey will cover 2,600 current athletes, coaches, and referees living in Busan, wit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to be conducted through August 31st. Based on the findings, the city plans to analyze the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of sports professionals and develop data-driven sports policies.
9: 부산시는 오늘 시청에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인구 문제 대응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로 인구 정책 유공자와 시민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인구 변화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10: Busan City held the 15th World Population Day commemorative ceremony at City Hall today. The event included an awards ceremony honoring contributors to population policy and winners of a public contest. A special lecture on population change in local communities was also held.
9: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은 주말에도 비 소식은 없겠고 아침 최저 기온 24도에서 25도, 낮 기온 31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10: Hot weather will continue across Busan through the weekend with morning lows of 24 to 25 degrees and daytime highs reaching 31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un Kim.
9: 홍정우였습니다.
1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영어방송.
3: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Nice to Minsu. I'm Minsu. It's still nice to Minsu, okay? It's not nice to Asia.
4: I know, like the thumbnail is like 억울억울해가지고.
3: 맞아요. 오늘, 아, 여러분.
4: Not my show.
3: 오해하지 마세요. Don't misinterpret or don't misunderstand things. 저희 그 너튜브에 들어가면, and I highly recommend our listeners to come into our 너튜브 and watch the show. 여러분, 이는 우리 BFM 방송들 다 라이브거든요.
4: Yeah.
3: Right? Every day.
4: I don't know why I thought of this and I'm definitely going to regret after saying it. 되게 후회할 것 같은 말이긴 한데 원래 되게 좋은 호스트들이 자기보다 그 게스트를 더 밝게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호스트다라는 그런 말이 있긴 한데
3: 그런 말 있죠. 네. 그런 말 있죠.
4: I think I'm going to regret
3: Go
4: it.
3: Go on.
4: No,
3: Continue. 그래요? 거기서
4: 나름 칭찬.
3: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너튜브에 들어오면요. 썸네일 보면 예쁜 에이샤 에이샤 맛 있나? No. 여러분
4: 썸네일 코너에 보시면
3: 잘 보이면 잘 보면요 top right corner 아주 작게 아주 microscopic picture of me right with the title of the show 그래서 근데 뭐 I'm not saying it's my show it's our show
4: Okay.
3: Right? Whoever comes... 네, 에이샤, 잠깐만.
4: 네, 지금 민수님...
3: 아유, 여러분, 이거... Nothing's wrong with your speakers. 여러분,
4: 어, 스피커 고장... 지나요?
3: 고장난 거 아닐까요?
4: I'm so sorry.
3: 네, 여러분, 스피커 고장난 게 아니라...
4: 제가 민수 그 선풍기 뺏었어요.
3: 아니, 여러분, 에이샤가 대중교통... 어머님이랑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오늘 밖에 장난 아니잖아요.
4: Yes, it was the perfect. Oh my gosh. 저 이틀 동안 행복했어요. So like from Monday to Wednesday, I was pretty busy.
3: Yeah.
4: But then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자가 목표여가지고 목금 tanning 했어요.
3: Tanning, like at the beach?
4: Yeah, I was like, so my dad was like 주변에 산책하고 있고 and I was just like laying down, like sitting on the beach, just like tanning. Mm. So yesterday I did like 10 minutes front, 10 minutes back, yeah. 10 minutes back and 10 minutes front.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15분, 15분, 15분 했더니 좀 그려져가지고 내일도 태닝하러 갑니다.
3: A little bit, I mean, does it hit you later?
4: I don't know.
3: I mean,
4: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me.
3: Your cheeks are a little red, but I don't want to, you know,
4: blush.
3: Assume that. It, so it's blush,
4: yeah.
3: right?
4: Sadly, but 뭔가 전체적으로 좀 탄 것 같아서.
3: 네, I mean that's like the what do you call it? You know, like the skin condition that a lot of people
4: yeah,
3: like, even
4: people,
3: want. Like you're out in the sun the whole day, and mm-hmm. you come in, you're not red at all.
4: Yeah, like my dad got burnt, and I didn't get tanned. Like I didn't get anything.
3: 아버님은 살이 탔다.
4: 네.
3: Right.
4: Oh. So like. I guess it's probably because I put way too much sunscreen on, but I also put tanning oil after, so...
3: I think you're supposed to put one of those, right?
4: No, man, it's sunscreen and then tanning oil.
3: 아, 그래요?
4: Sunscreen 근데 일단 먼저.
3: Tanning 하려고 갔잖아요. Why 네. would you put sunscreen on? That's not... That's,
4: 피부암 걸리기 싫은... I don't want to get skin cancer.
3: 아, true. But I thought that's what the oil was. What does oil... 저 너무 궁금해요. What does, like... oil do when you're at tanning?
4: I think it probably, like, makes you tan faster.
3: 아,
4: it's
3: 그래요?
4: like a chemical that makes you tan faster, but sunscreen, you have to put sunscreen on. Because just because you put sunscreen on doesn't mean that you don't tan. Like sunscreen을 해야 일단 되게 고르고 예쁘게 탄다.
3: 아.
4: Yes.
3: 일단 뭐 저는 뭐 뭐 쓸데는 없고 this information, right? But I always assume that if you put sunscreen on your body, you're not mm-hmm. going to get tanned.
4: Nah. You 여러분, won't get burnt.
3: 조심하십시오. 오늘 해가 아주 강합니다.
4: UV 5였나 그랬을걸요?
3: Super strong today.
4: Yes,
3: oh
4: the UV
3: gosh.
4: Index was 5.
3: My, like the top of my head was like burning.
4: Yeah.
3: 오랜만에 저, I was like packing my bag.
4: Uh-huh.
3: And you know when you stand up quick, you could mm-hmm. smell your hair.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4: Or like when you take your hat off.
3: Or like when you take your hat off. I wasn't wearing a hat today, so like I couldn't do that. That's what I would have done probably if I wore a hat. 근데 요즘, 여러분, 저 요즘 모자 안 쓰잖아요. 이렇게 머리 좀 기르라고.
4: 왜요?
3: 네.
4: 아, bald 안 하게.
3: 아, 무슨 bald 안 하게.
4: So you don't go bald.
3: 어머님! 아니, I haven't decided what to do with my hair. 저 이거 나중에 사실 좀 살짝 조금만 더 길고 우리 부스터분들한테 뭐 추천 받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 머리 갖고 뭐 할까요? I was gonna ask them what I should do with my hair.
4: Okay.
3: Right? But 오랜만에, right? I was outside without a hat on. Mm-hmm. And I was packing my bag. And then I stood up fast. So, 여러분, 가방 챙기고 이렇게 수그려서 가방 이렇게 챙기다가 일어나면
4: 네.
3: 그 머리 냄새 살짝 나거든요. 와, 진짜 오랜만에 그 아저씨 냄새 저한테 났어요.
4: That's why cologne and deodorant is your best friend.
3: 맞습니다. But on your hair, 그래서
4: I was 그럼 샤워 하세요.
3: 아니요, 샤워했는데, 샤워했어요. I washed today.
4: Okay.
3: Right? And I asked my wife, I was like, oh, like, what can I do about it? Did you know there's such thing as hair perfume?
4: Oh, yeah, yeah. I've 네. seen it for girls, but...
3: Yeah, and she... 한번 몇 번 뿌리고 나왔는데, uh-huh. oh, like, I smell like...
4: Flowers?
3: Like, flowery kind
4: Your
3: of? 근데 뭐 깔끔해, 막 비누 냄새 나요. I smell like very soapy today.
4: Okay.
3: 네, 그래서 뭐 냄새 맡아볼래요?
4: No, thank you.
3: 우리 PD님들은요? 아니... 아, 좀 X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네, 그냥 no thank you라고 합시다, 다음에. 네, 에이저 좀 필터 내려달래요, 부장님이.
4: 아, 네.
3: People can't see your pretty face. 저도 좀 내릴까요? 저도 좀 내릴까요? 어, 여러분, 제 얼굴 잘 안 보시죠? 네, 저도
4: no,
3: 내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welcome to the show. Nice to meet you. Every Friday, the Fri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where we just hang out.
4: Yep.
3: It's not a radio show,
4: yep.
3: okay? It's not anything. It's whatever we want it to be on that day.
4: Okay.
3: Okay. Asia 다시 학교 가기 전에

0: 좀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전 너무 좋아요.
1: Me too. I'm having a great time.
0: 네, 너무 좋습니다. A big shout out to all of our listeners tuning in. 진님, 오, 오늘 1등입니다. Your Benny님, happy Friday. Number 2, 우리 다은님, 민수님 오늘 패션이 비교.

0: 아주 통풍 너무 잘 돼요. 이제 지금은 살짝 조금 땀나지만 지금 네. 그래서 여름 이거 많이 입잖아요. 네, 저 다은님 패션 아세요? 패션 아시면 그 말 안 하는데.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네, 너구리님 bald 민수 여기까지 냄새 나는 것 같아요.
1: Hey, at least you won't smell if you go bald.
0: 와, 너구리님 무슨 스피커로 듣고 계세요? 저 그런 스피커 사고 싶습니다. You could hear and smell what you're listening to, right? Now, speaking of listening to,
1: Ooh, yes. 네,
0: 사실 오늘 에이자랑 아주 여러분 혹시 뭐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조금 calm show입니다.
1: What do you mean calm?
0: Know. It's a calm. Wait, compared to like other shows?
1: Okay. 아, 좀 덜 화나는?
0: 저, 덜 화나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I can't promise you know our listeners that. 근데 화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오늘.
1: Okay. Oh 네. gosh.
0: 근데 적당히. 적당히.
1: 네, okay.
0: But today it's a chill show today, right? 뭐 좀 chill하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슬랭 많이 많이 쓰잖아요.
1: Yeah.
0: Chill, right? It's gonna be a chill, chill show today because me and Asia brought for you our listeners one of my. 계속 이 단어 많이 쓰는데 on this show.
1: 네.
0: One of my favorite pastimes.
1: Okay? Okay.
0: Pastime meaning a tradition, something that you do, you know, you find yourself doing commonly,
1: okay.
0: right? With your family, with by yourself.
1: Mm-hmm.
0: And it's going to be about music.
1: Yes, it's 네. one of my go-to topics. Like with my
0: 맞아요. 네, 음악 이야기하면 진짜 진짜 hours and hours,
1: yeah.
0: right? 네. 근데 we've narrowed it down to a very specific topic today.
1: Yes.
0: Okay. So, 오늘은요, 오늘의 주제 for Nice to Minsu, What's in my playlist?
2: Nice to Minsu.
0: 사실 오늘 쇼 준비하면서
1: 네.
0: when we are preparing for today's show, because I, at, towards the end of the show yesterday,
1: mm-hmm.
0: I gave a PSA to our listeners
1: oh.
0: that, you know, heavy rain is forecasted starting tonight,
1: mm-hmm.
0: right? Heavy rain is forecast starting tonight. But,
1: like, 어, 어디부터요?
0: No, no, but it was tonight, but I didn't specify if it was in Busan. I think it was
1: okay.
0: just a message, a PSA for just everybody here in Korea.
1: Okay.
0: Okay? So I was like busy like preparing for the heavy rain.
1: Uh-huh.
0: 요즘 이렇게 창가 사이에 물이 좀 새고 있거든요.
1: Where is this going? 어떻게,
0: 어디... So I was like packing towels, right, under my window and everything. I was preparing for the rain.
1: Uh-huh.
0: And then I woke up this morning, it's just sunshine and the birds are chirping, right? So I looked it up, I heard or I saw that it rained heavily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specifically.
1: Oh, up
0: 네,
1: north?
0: 네, 동생이 서울에 사는데 거기 비 좀 온다고 했습니다.
1: Ah.
0: And I think through the weekend, we're going to see a lot of rain here in Busan also.
1: Wait, wait, wait. There goes my tanning. 장 모으기 전에 빨리 타야 되는데.
0: 집에서 그냥 불 다 켜고 그냥 누워 있으면 되잖아.
1: I don't think LED works.
0: So, 그래서 오늘 주제를 들어가자면요. 이제 비를 사실 오늘 비가 왔으면 조금 더 효과 있을 것 같은데. Today, me and Asia will be providing you, our listeners, what's in our playlist. 근데 오늘 좀 테마를 살짝 나눴어요. Me
1: yeah.
0: and Asia. 네. 저는요. Songs for a rainy day를 준비했습니다.
1: 저는 빗방울이 다 날아갈 것 같은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0: 어, 좋아요. 왜냐면 진짜 오늘 같은 날은 right? 폭염이잖아요.
1: Yes.
0: Like heat wave.
1: I was, my songs are
0: 맞아요.
1: perfect.
0: 네, 31도였습니다. 광안리에서는. Just to let our listeners know.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비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원고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에이자가 다행히 무슨 비? What rain, right? She's going to provide our listeners with songs to beat the heat.
1: Yes.
0: 네, 이 폭염을 좀 이겨내다 Beat the heat라고 하죠. 네, 우리 두둥님 썸네일 보고 들어왔습니다.
1: Thank you.
0: 어, 감사합니다.
1: 스포예요, 스포.
0: 아 그래요?
1: 제 이번 브이로그 스포.
0: 맞아요.
1: 많이 시청해 주세요.
0: 여러분 에이자 얼굴 보고 들어왔는데 근데 저 얼굴도 잠깐만요. 부장님, 제 얼굴 어디 갔습니까? 저거 올스. 부장님. That's not fair. That's not fair. 요즘. 좀 살짝 좀 산으로 갈게요. 요즘 저 딸이랑 좀 많이 영어 연습하고 있거든요.
1: 네.
0: I taught her that's not fair. 불공평해.
1: Yeah, that's not
0: 표현을,
1: fair.
0: 이 표현 가르쳤거든요. 진짜 하루에 6번, 7번, 10번, 20번 들어요. 저한테. Directed at me.
1: Oh my gosh.
0: 아, 아빠, that's not fair.
1: You should teach her. This was my favorite phrase like when I was Haru's age.
0: 어.
1: Seriously?
0: No, thank you.
1: Seriously? 항상 이렇게
0: 아, 됐어.
1: 많이 했었어요. 저 티셔츠도 있었어요. Seriously?
0: 그래서 여러분 원래 원고를 하면 look outside your window. 여러분 창문 밖에 보세요.

0: All that rain, all that pitter patter.
1: I tried to open a curtain.
0: The sky is heavy, this beautiful shade of gray. The streets are slick with rain, and the air smells like wet pavement.
1: Did you write this with ChatGPT? Oh, oops.
0: 아니에요, AI 안 써요, 저는.
1: Okay. 네. Poetic.
0: So it's officially monsoon season here in Korea. 원래 원고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근데 밖에 보면 여러분, 아닙니다.
1: Adjust.
0: Busan's very dry. I can't speak for people. 우리 두둥이 혹시 그 지방 쪽에는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right? I believe 두둥님 is in the Seoul area, 경기 area. 그래서 뭐 내일부터 부산도 장마철, right? I think we're still in it. I think we're still in the monsoon season.
1: It's pretty humid.
0: So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you know, a lot of us are going to be stuck indoors. And what I like to do when it's raining a lot, of course, laugh at people in the rain. Just kidding. Just kidding. 농담.
1: Mean, 네. Cool.
0: But, you know, I like to stir up vibes, right? In the room, being indoors. 그래서 저는요, 지금 I want to share with our listeners how I beat the monsoon season.
1: Okay.
0: 네, 저는 비는 싫어하거든요, 사실. Right? It's uncomfortable for me. It's muggy.
1: Well, when you go to work,
0: in the summer, right? 그래서 songs for a rainy day, songs from the monsoon season. 혹시 여러분 뭐 노래 추천 필요하신다면 I will be providing our listeners, right, with some songs to beat the rain for a rainy day.
1: If you guys have like one of some songs that you really like to listen to in the rain, just leave it in the comments.
0: 맞습니다. 일단 두둥님이 비가 왔었는지 바닥은 젖어 있는데 사무실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대요.
1: Oh my god, 두둥님이 민순 시즌.
0: 민순 시즌. Oh! Play on words. Good job.
1: I actually really like that. Yeah. 네.
0: 자, 그래서 민수's pick in terms of ways to beat the rain. Okay. 자, first song. It's a very popular song that I brought.
1: 제가 알려나?
0: 알 거예요. 자, okay. 일단.
1: 걱정돼요.
0: 그 정도. 에이샤 충분히 이 노래 즐길 나이가 됐었어요. 이 노래 나왔을 때.
1: Okay.
0: 자, 부장님 틀어주세요. Guess the song.
1: People still listen to this?
0: 노래 알죠?
1: I think. Yeah, I think I know.
0: Baseline 아주 아이콘합니다.
1: 이거 아직 듣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되게...
0: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1: I'm shocked. I thought you had better music taste.
0: Asia, it's not about the most recent songs. 최근 노래는
1: 아니니까. No, it's not about recent. This is like 광고 음악.
0: 맞아, 광고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노래 갖고 온 이유가
1: 네.
0: I wanted to familiarize our listeners because this is not my pick. Not that version anyways. 그래서 오늘은요, my first song, my first pick is actually this song, Feel It Still by Portugal the Man.
1: Okay.
0: 이 밴드 이름도 너무 특이하죠.
1: Yeah.
0: They're not Portuguese, by the way. They're an American rock band.
1: Oh.
0: And it's not one dude. It's the band
1: Multiple.
0: name,
1: okay.
0: right? 그래서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 원래 original version, very 신나고 bassline, oh, makes you want to kind of like 좀 이렇게 춤추고 싶은 그런 느낌 주잖아요. 오히려 probably it fits with you more like your songs, right?
1: Yeah.
0: 근데 제가 갖고 온 version, it's a remix of this.
1: Okay.
0: 진짜 칠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부장님 틀어주세요. 아니, 좀 웃으면서 좀 들으라고 Smile
1: just,
0: a little bit.
1: What am I listening to? To keep my hands on myself. Think of just the moth, put them back up on the shelf. Okay.
0: So this version of this version of Portugal the Man's Feel It Still, very stripped down.
1: Mm.
0: 자, stripped down 표현이 뭐냐면요, 뭔가 막 붙어 있고 막 하면 그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If something is stripped down, 뭐가 많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진짜 완전 미니멀리스틱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 노래가. 그래서 Portugal's Feel It Still, 이거는 Medicine Remix라고 합니다.
1: Okay.
0: Medicine, spelled M-E-D-A-S-I-N, right? So what the band does, they slow the tempo and they add these heavy bass lines to it. 네, 왜냐면 원래 원곡 붐, 붐, 붐, 붐 이런 느낌인데 it just kind of bass line 깔아줘요, 들어봐요.
1: It's very 카페나 에스테고 같은.
0: It's very lo-fi.
1: Lo-fi.
0: Lo-fi, I think, right? Low fidelity라고 하는 그
1: It's
0: 뜻인데.
1: It's very, yeah.
0: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특히 너튜브에 들어가면 이런 음악 느낌 진짜 많이
1: yeah,
0: 하거든요.
1: Yeah, you mentioned it.
0: 네. 그래서 Portugal the Man's Feel It Still, The Medicine Remix. 이 뭐라 그러지? 이 멜로디랑 이 베이스라인이 뭐가 좀 이렇게 좀 촉촉하게 좀 스며드는
1: okay.
0: 그런 느낌을 줘요, 저는. 네.
1: Judging, not judging.
0: 그래서 막 비가 막 와, 쏴, 막 이렇게 올 때 이 노래 틀고 진짜 차내면 어 감성 장난입니다.
1: Okay, 취향
0: vibe 좀 좀. is off the charts.
1: Okay.
0: Okay.
1: Okay.
0: 네,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아시아 스타일일 수도
1: okay.
0: 있는데.
1: I'm getting hopeful.
0: 요즘의 아티스트인데요. 제가 네.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1: Okay.
0: SZA입니다.
1: Okay. Now 네. you're talking.
0: 이봐, 원래 첫 번째 곡부터 이런 표정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Oh 자, my god, I love SZA.
0: SZA, what is there to say about this artist? She's under Kendrick Lamar's label.
1: Oh.
0: 네. And she came out of nowhere. She did a lot of features for like yes. Kendrick Lamar and that label. But then she broke off. I think it was like her, like the world knew her when she featured on the Black Panther soundtrack.
1: Yeah, All the Stars.
0: 네, All the Stars with Kendrick Lamar. Oh, who is SZA? 근데 SZA 이름도 너무 특이해요. 스펠링이 그냥 S-Z-A.
1: Yeah.
0: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처음 보고 like when they first saw the name, how do I say this? S-Z-A?
1: Yeah, I know.
0: Right?
1: Yeah.
0: S-Z-A. Let's welcome to the stage, S-Z-A.
1: SZA예요, SZA.
0: SZA. 네, 어떻게 보면 it's like you pronounce 그 letter 소리는 내는 거예요.
1: SZA.
0: SZA.
1: Yeah.
0: SZA.
1: Okay, so what's the song?
0: 네, it's titled... 좀 오늘 급하다.
1: No, man. 소동이 길어요.
0: 자, the SZA song I brought, 이것도 감성 장난입니다. The title is Good Days.
1: Okay, I love that album. Okay, this is a good song.

0: can lose. 이거 여자 이게 여성 키라서 이게 너무
1: 야, yeah, you were like 넣거든요? 완전 높게 잡았어요.
0: 이거 원래 이게 원키예요.
1: Yeah.
0: 이거 원키예요. 네.
1: Okay.
0: 어 근데 에이저 좀 더 부르시면 안 돼?
1: 아 괜찮아요. 지금 보기 느끼야 돼요.
0: 아 맞다. 여러분 저도 이 자켓 오늘 이제 장마면 이것도 이제 이런 사람 많잖아.
1: Why are you turning it into a comedy?
0: 아, 장 이게 비 오면 난 이렇게 타고 딸 데려다 줄 때 이렇게 타고 다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1: Honestly, reasonable.
0: 네. 그래서 Scissors Snooze
1: 첫
0: yes. 곡이었습니다. All right, so my last pick, because I know each of us brought three songs.
1: Mm-hmm.
0: 네, 이걸로 좀 song break 하고 이제 Asia pick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1: sure.
0: This is an all-time classic. I don't know if you know, Asia 아버님은 무조건 알 겁니다.
1: Oh, okay. okay.
0: But I don't know if you would know this artist and this song, but one of my favorite artists of all time, Lauryn Hill.
1: Okay,
0: Lauryn
1: maybe,
0: Hill, 알죠?
1: Maybe.
0: Lauryn Hill,
1: 네.
0: original member of the hip-hop group of the Fugees.
1: 네. Ah.
0: And then she broke off, and then she became known to the world when she starred in Sister Act 2. 그 영화 봤어요, 혹시?
1: Nope.
0: Sister Act 2? 집에 가서 그거 봐요. So Lauryn Hill starred in Sister Act 2. Before that, she was an artist by herself, and then she released her own solo album, apart from the Fugees. 거기에서 그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1: okay,
0: of you.
1: Okay, maybe that part.
0: 그 옛날 노래인데 I love you, baby.
1: Okay.
0: 그거 Lauryn Hill 딱 들으면 알아. Why?
1: You look like a baby because you have the thingy on.
0: 네, so Lauryn Hill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So the song of Lauryn Hill that I brought for our listeners today,
1: uh-huh.
0: 이거는 ultimate 비 오면 트는 노래입니다.
1: Okay.
0: X Factor 들어보세요.
1: What are you doing? 밈 생성하고 계세요?
0: 감성.

0: 제 취향이 아니어서.
1: 아 그래요.
0: Like I don't think it's bad. It's just not my type of music.
1: So X Factor. 이거 이 단어는 들어봤잖아요. X Factor. The title of the song is X Factor.
0: Isn't that like an audition program?
1: 맞아. 그런 쇼도 있죠. It's like a survival show.
0: Yeah.
1: 네, X Factor 의 survival show도 있고요.
0: But is this like X 전 남친?
1: 아, 그래서 it's a play on words in the title. 그래서 제목은요, 그냥 글자 X Factor가 아니고 EX Factor.
0: 아.
1: Okay. 그 X를 할 때 X
0: 전 남친 요인?
1: 전 남친 요인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0: Okay.
1: Because when somebody says, oh, that's the X factor, 쉽게 말하면 뭐 그게 좀 킥이다. Right? If something is an X factor, that means it's because of that. 엄청 큰 효과를 주는 뭐의 요인 되는 건데. 근데 play on words, X를 EX as an ex-boyfriend factor입니다. So in this song, Lauryn Hill, once again, she's reminiscing about the old days with her. And then her ex-boyfriend, 아직 완전 끊은 건 아니라, he keeps kind of like doing this push and pull with her.
0: Oh, 밀당. Okay.
1: 맞아요. 밀당하면서 야, 밀당 진짜 이거 못했잖아. 특히
0: red flag.
1: 맞아요. Red flag, right? 특히 이제 사귀지 않으면 it's definitely a big red flag.
0: So like a situationship kind of.
1: A little bit, but it's so hard on her. 너무 힘들어요. 네. So throughout the whole song, she's basically telling, you know, telling the story about her ex. How she just can't let go. And that's the X factor, basically. For a lot of people, 이 전 남친, 전 여친, 이렇게 까먹을 순 없잖아요. Because you have history. You know, you have all this.
0: You have a wife.
1: No, I'm saying in general.
0: Okay.
1: In general.
0: Okay.
1: 이제 와이프에서
0: I just don't want you get like.
1: 전 남친, 여친 이런 거 없습니다.
0: Okay,
1: 네네.
0: okay.
1: So for a lot of people, it's this, you know, this, what do you call it? This vibe that a lot of people get into in that kind of situation, and Lauryn Hill in this very sad version of this song. 너무 딱 들으면 슬프잖아요, the tone of this song. She sings it so painfully. I feel like 저 진짜 이 아픔, 이 고통 있는 사람을 아, 이, 나 이번에 좀 이렇게 공감이야.
0: 왜 저요? 저 티나요?
1: 살짝.
0: 네. No, man. It's like your hat 때문에 집중이 어려워요.
1: 아, 그래요? 나 지금 장마 때문에 비 맞고 있잖아. 네, 일단 벗을게요. 네. So, for me, 이게 비 오는 날, 이 뭐라 그러지? 좀 감성을 이제 좀 극대화해주는 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kay? I feel like I recommend her whole album. The Miseducation of Lauryn Hill.
0: Okay.
1: 이 앨범 from front to back 하나도 skip

0: 반하고 너무 좋아요. Okay. But for this one, this painful memory, and you could hear in her voice.
1: Mm-hmm.
0: Once again, 이렇게 피 보면서 쫙 멍 때리고 전 남친 전 여친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없습니까?
1: 있겠죠.
0: 네,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 가끔씩 그 생각 날 수도 있으니까요.
1: Yeah, I just like for me, I'm the opposite. If my life is like a pain in the butt, I listen to music so that pain goes away, not to amplify that pain. You know?
0: 그래요?
1: 네.
0: 저는 막 극복하는 것보다 like I want to be like in it.
1: In it?
0: Yeah. Like, you know what I mean? I want to like drown myself in that 감성, in that vibe.
1: 네. Okay.
0: 그래서 아니, 일단 근데 A샤가 조금 생각보다
1: 엄마가 좋대요.
0: 아 어머니 다행. 어머니 혹시 여기 앉으실래요? 진짜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싶다.
1: 두둥님께서 전 남친 전 여친이 아니라 전 선풍기 전 에어컨은 뭐 하고 있을까?
0: 전 에어컨하고 전 뭐라고요? 선풍기 뭐 하고 있을까?
1: Yeah.
0: 너무 더워서 그쵸?
1: 네.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타이밍이 살짝 그래요. 왜냐면 I expected heavy rain, right? today. But none was found. 오!
1: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0: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치면 되죠?
1: 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0: 저도 몰라요.
1: 어 삼겹살 먹고 싶다 두둥님 완전 인정.
0: 비 오니까.
1: Yes. 네.
0: 자 일단.
1: Oh, I love that song.
0: So, first couple of songs that I introduced, Ways to Beat the Monsoon Season, What's in My Playlist. This is brought to you by me, but stick around. Asia's going to be sharing her picks when it comes to beating the heat.
2: Nice to Minsu.
0: 자, Asia's turn. 여러분, 볼륨 이제 키면 됩니다. 볼륨 조금 올리고요.
1: Nah, man.
0: 네. 그래서 특히 오늘
1: 네.
0: Here in Busan, anyways, I don't know about other parts of the country. Other parts, once again, did see rain. 부산 사람들보다 지방 사람들이 아마 이 방송 들었으면 민수 너무 공감될 것 같은데. But no rain here. But so Asia has brought a couple songs that she has in her playlist
1: yes.
0: to help our listeners beat the heat. What do you got, Asia?
1: Yeah, 사실 막 한 11개 정도 보냈는데
0: 네.
1: 두세 개만 하라 해가지고 I was like 다 탈락했다가 이제
0: 아니 네. 난 완전 공감해줘야지. Asia 어떤 것 갖고 왔어?
1: I remember 한 처음에 이제 콜라주처럼 6개 보냈는데 민수님이 네. 다 모른다고 되게 유명한 곡만 골랐는데
0: 아니 맨날 틱땡에 나오는 노래만 듣지 말고 Asia.
1: These are good.
0: 네.
1: Okay. Wait.
0: 좋아요. 저도 노래 들어봤거든요. I listened to the songs that Asia picked
1: uh-huh.
0: for today's show.
1: Okay.
0: Like I would bump it. I would
1: okay.
0: bump it in my car.
1: Okay.
0: Right?
1: 하루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0: 일단 하루 아직 그 나이는 아닌 것 같아.
1: Is there like a specific Like, order do I have to follow, or do
0: well,
1: I just...
0: Well, the first one...
1: Should I go with Drop Dead first?
0: 네, 부탁드릴게요.
1: Okay. Drop Dead. 넘어져서 죽다. 아닌데, 그냥 쓰러지다, 죽다? 근데 전혀 그런 곡이 아니에요. It's by Olivia Rodrigo.
0: 네.
1: And this is her newest album. You seem... 뭐였지? 길어요.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in love.
0: That's the title of the album.
1: Yeah.
0: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in love.
1: Yeah, so this was a shock to everyone because Olivia Rodrigo, she was famous for dating Louis, what is his last name? Partridge, 모르겠어요. Anyway,
0: Partridge?
1: Yeah, thank you. Louis Partridge, and they were known as like, everybody loved that celebrity couple. They were the power couple. They were so cute together. But then she releases this song and they're like, oh my gosh, they broke up.
0: Oh.
1: So basically the producer said, "Hey Olivia, you seem pretty sad like being like a girl in love. 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 보여?"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0: 그래서?
1: So like her songs 보면 막 The Cure, Poison 막 이런 그러니까 루이 그 사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포이즌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없어 이런 내용인 거죠.
0: So these are songs right after the breakup with her boyfriend.
1: Yeah.
0: And the title a question that somebody just threw to her. Why do you seem so sad for a girl in love? 너 지금 사랑에 푹 빠져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 보여?
1: The producer said that.
0: 아 근데 아직 헤어진 걸 모르고 있었구나.
1: Yeah,
0: the producer.
1: I don't know about that, but like we knew that they broke up from this album, like the general public. And it was, the songs are very beautiful. Like, I would say before her songs were like Sour or Guts

0: They're very... There are some grudgy songs too, but this one is definitely more softer. But 그래도 저는 긍정파니까 Drop Dead is one of their one of her most positive, like 첫 데이트 느낌.
1: 네. But real quick, Olivia, so Olivia, the Olivia Rodrigo I know,
0: yeah.
1: And you used a word that I would you know describe her and her music very grudgy.
0: Yeah, grudgy.
1: 네, 그러지가 뭐냐면요. 이거 있잖아요. 조금 뭐라 그러지?
0: Guess I know that he's my expert. Can't you people reconnect? It's like very like rock 느낌? Rock? 살짝 rock 느낌도 있고.
1: 근데 grudge가 그거잖아요. 이게 살짝 누구한테 좀
0: 화난 것 같은.
1: 좀 화나고 좀 삐져 있으면.
0: 맞아요. Like favorite crime. 제목도 그렇고.
1: 와 진짜.
0: Yeah. 막 소리 지르고.
1: 네. So you hold a grudge. 하면 뭐가
0: Good
1: 좀.
0: Good for you. You look happy. And... Yeah. 그런 거. 알아요?
1: 아 이거 알죠 이거.
0: Really?
1: 그거. Good for you. 아 이거 키 뭐지?
0: 키가 아닌 것 같은데요.

0: So when she's performing this song,
1: 야,
0: 아, 네. 이거 계속 부른다고요?
1: 야.
0: 이거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1: 해보실래요?
0: 네. 네. 그거 옛날에 우리 그, 저 뭐지, 그 클럽 음악에 그 EDM 음악이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다.
1: 이거 맞죠?
0: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어, 근데 이거 it's a very like happy go lucky song.
1: 오 마이 갓, 두둥님이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아 했는데 완전 정확. That's precise.
0: 맞습니다. So Zara Larsson, she's also an artist that kind of grew up in front of the world with her music. She started when she was very young.
1: Yes.
0: As well, right? So Zara Larsson, 아까 뭐였죠? Midnight Sun.
1: Yes.
0: 네.
1: Midnight Sun.
0: The sun, sorry. There's only one sun.
1: Yeah.
0: There's only one sun. Sorry. 아, 근데 이건 느낌 좋다.
1: Yeah,
0: 아, 나도 요즘 이제 SNS 들어가서 좀 음악을 들어야겠네.
1: Yeah, like 네. 저 이렇게까지 모르는지 몰랐어요. 충격. Like, 아예 아실 법한 노래도 말했거든요. Like Drake. 이번에 앨범 냈잖아요.
0: 저,
1: 그것도
0: I like,
1: 모르시고.
0: I like 옛날 Drake. 요즘 Drake.
1: Okay, okay. Or like Justin Bieber's new album.
0: 어, 그건 Swag.
1: Yeah, Swag.
0: 아, 그건 들었죠.
1: Yeah, it's like Daisy, Yukon.
0: 저도 Justin Bieber 좋아합니다.
1: Justin Bieber is doing for the 그 뭐냐 World Cup final 노래 한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It's Justin Bieber.
0: Oh, really?
1: Yeah, Justin Bieber is doing the final thing. I don't know the
0: I had no idea.
1: Yeah, I am so excited.
0: 네. 근데 우리 PD님도 부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2: 네.
0: 계속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민수 그거 몰라? 라고 할 그런 표정을 살짝 주고 있었는데 아, 오케이 어, 근데 에이자가 갖고 온 노래 다 I'll be honest 시원합니다
1: Yeah, it's 네. it's like a dance song
0: 맞아요 노래들이 The Olivia Rodrigo song and the Zara Larsson song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If I were to describe it in one word very breezy
1: Oh
0: Okay. Breezy. B-R-E-E-Z-Y.
1: Okay, I would say Drop Dead is more breezy.
0: 그래.
1: I would say Midnight Sun is like UV index 10. I don't know. It's like, 뭔 느낌이죠?
0: 아니, 그냥, 근데 빠른 노래긴 한데 그 시원함을 주니까
1: yeah,
0: I would still call it breezy. 뭐가 breezy, B-R-E-E-Z-Y. Breeze가 그 바람이잖아요. 이게 wind보다 좀 시원한 그런 느낌 주는 바람.
1: Yeah.
0: We call that a breeze,
1: yeah, it's
0: right?
1: Like, oh, like, thank God, a nice breeze, like, you know.
0: 어, 근데 우리 공공일님도 어, 10월에 Zara Larsson 내한 오,
1: 아, 그러니까요. 저 딱 하는데. 캐나다 갈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0: 가지마. 대학교 가지마.
1: 라멘.
0: 대학 가지마. 네. 어, 근데 Asia, I'll be honest, once again. 네, 시원했습니다.
1: Thank you.
0: 네. So these are songs. Okay, Olivia Rodrigo and Zara Larsson is obviously. I have not caught up with their most recent songs.
1: Mm-hmm.
0: After today, I shall.
1: Thank you, and just I keep will. Catching up on like Gracie Abrams, Taylor 네. Swift, and the list goes on.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겼어요.
1: This wasn't a battle. This was 공유. Like our 취향 is so different. It's like comparing like I don't know an apple to like a 수박.
0: 사과 얼마나 맛있는 잠깐 who's the 수박 and who's the apple right
1: 저
0: now?
1: 저 사과 할래요.
0: 아, 오케이. 여름 수박이지 않습니까?
1: I don't like 수박.
0: 아, 여름 무슨
1: I don't like watermelon.
0: 아, 그렇게 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근데 한국에는요.
1: 네.
0: When you think of summer?
1: Mm-hmm. 냉면.
0: 냉면도 생각하긴 한데 네. you think of like water, like swimming pool, right?
1: Yes.
0: 네. 근데 저는 뭐 수영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when I think of summer and I think of like water, like drying, like cooling off with water, I think

0: one artist.
1: 어?
0: 네.
1: Okay.
0: 여름의 킹이라고 할 정도 이분이 한 번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1: Is it a dude?
0: It's a guy.
1: Okay, 누군지 알 것 같아요.
0: 누군데요?
1: 하나.
0: 어, 싸이죠. 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 잠깐 내리고 또 시민스 노래방 갈 거예요.
1: 왜?
0: 왜요? 싸이면 왜라고 하는데 Because it's
1: 왜?
0: nice to Minsu. 그래서 여러분, I think you know, 싸이, king of summer, right? He always has his 흠뻑 shows at the end, right?
1: Yeah, 네. 흠뻑.
0: 흠뻑 쇼, 흠뻑? 흠뻑?
1: 흠뻑.
0: 흠뻑. 흠뻑 쇼, right?
1: Yes.
0: 네, 그래서 we're going to finish off the show of my rendition of one of my favorite Psy songs.
1: Okay.
0: 이건 진짜 여러분 완전, 일단 큐!
2: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
0: 채비 몰라?
1: I think I've heard of it.
0: 여러분, tune in next Monday. For more All-Star English, alright?
1: Yes, and Tuesday.
0: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되지 않은 것이 숙제 소리 묻히는 사람 오늘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술래 하정이 터져 내 안이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은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둥글게 동굴게 돌고 도는 몰래 바람 인세 사나인데 가슴 쫙 펴고 화끈하게 속 지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거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1: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지 몰랐어요
0: 아 진짜 아마 제 나이 되는 아마 한국에 있는 남성분들 이거 노래 다 할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너무 재밌습니다 We'll see you on Tuesday
1: Yes, I'll right? see you next Tuesday yeah.
0: 일단 계속 노래 들으시라 너무 좋아 정경과 학생 서로 대립해서 좋나인 같아 고를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 합세 하나로 합체 근데 여기밖에 몰라요 저 사실
1: 이게 뭐예요
0: Alright folk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Enjoy the rest of your night Everybody stay dry
1: Bye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0: Welcome back, everyone. You are tuned in to All-Star English.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is evening. I hope you enjoy the first hour of Nice to Minsoo. We have every Friday live from 6 o'clock to 7 o'clock. In hour number two, from 7 until 8 for the next hour, we're going to be featuring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here at All-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Segments that made you laugh, made you cry, but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What highlights we have ready? Let me tell you.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every Tuesday with Asia. After that, Melissa의 영화할 결심. She brings us trends and cultures, events, right, from around the world every Tuesday evening. And after that, 민주쌤의 입이 터지는 small talk, leveling up our small talk game 1 week at a time. Always a fun time with her in the studio. All right, so these three highlights ready for you. Let's get to it. Up first, Asia with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1: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2: But you're not.
3: 아니,
4: 생각이고.
1: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1: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0: 오늘도 살짝 좀 말이 짧았다, 에이샤.
4: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네 생각이고 이래야 돼요?
0: 그거는 조금... That's with a lot of emotion, okay? Whoa, whoa, whoa, calm down. Everyone,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4: 아우, 그건 네 생각이고.
0: There you go.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game we have going on.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그쵸, Asia?
4: Yes,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0: That's right. 근데 아까 우리 날씨 요정 있었을 때 오늘 너무 더웠다, 너무 습했다, 이거 습했다고 말하니까
4: 네.
0: 우리 부사분들 많이 코멘트 달고 있습니다. 우리 빙고님이요. 부산분들 아가미가 생겼다고? 라고 하는데 아, 너 밖에 너무 거의 그냥 물에서 살고 있다 하니까
4: 맞아요.
0: 그러니까 아가미 그거
4: gills.
0: gills라고 하잖아요. 네, gills. 이거 잉어처럼
4: 따라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0: 됐어요.
4: What's 그게 뭐예요? 인연어?
2: 인어? Mermaid?
0: 아, mermaid? 인어 사람? Mermaid?
2: 아, 어. 얼굴은 사람이고.
0: 어, 그건 mermaid.
2: Mermaid.
0: 그게 mermaid잖아요. 네, mermaid는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
2: 야,
0: 그거잖아요.
2: 야, tail 다닌.
0: 네.
2: 야, 아닌가요?
0: 차이를 보여줘.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2: Oh my god.
0: Oh, what is it? It's, oh, blobfish.
2: 아.
0: 네, 일단, 어, 근데 그 분명한 정확한 더 이름이 있을 건데. I think 네. we all call that a blobfish. 네. blobfish 맞아. 이게 blobfish니까 네. 바로 이렇게 사진이 뜨잖아요.
2: 망중어?
0: 한국말로?
2: I'm getting very confused.
0: 맞아,
2: I think something like that.
0: blobfish입니다.
2: Oh my 네. gosh.
0: 에이, 부산 사람들 이거보다 조금 살짝 더 잘생겼지. 네. Don't underestimate us. Right? 네. 자,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4: 오늘은 럭키 비키 밸런스 게임인데요. Today is July 7th. Ooh, yesterday was 아니네. I was gonna say yesterday was June 7th, like 6-7. But then I realized it's July.
0: You're a month late.
4: I know, I'm a month late.
0: You're a month late on that.
4: But anyway, July 7th, in Korea, the number 7 is considered a lucky number.
0: Yeah. So, but lucky numbers, you know, aren't the same everywhere, though, mm-hmm. right?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ideas about what brings good luck.
4: Mm.
0: In Italy, 13 is supposed to be lucky.
4: Oh, okay.
0: But 17 is considered unlucky.
4: Why?
0: Don't ask me why. 그게 원고에 안 적혀 있어요. In India, 108 is considered a sacred and lucky number.
4: Okay.
0: 네. In Ireland, people are more likely to talk about a four-leaf clover than a lucky number.
4: I right? have one. 하나 있어요.
0: 어, 맞네. That's a four-leaf clover.
4: 그쵸? 친구가 뜨개질로 만들어주세요. 네.
0: 어, she knitted you a four-leaf clover.
4: 어.
2: 있어요.
0: 어, 너 귀엽다.
2: 그쵸?
0: 방송 끝나고 거기 없을 수도 있어.
2: 안 돼요. 절대 지켜.
0: 아시겠죠? 네. So yeah, lucky numbers, things that are considered lucky, it could be different for people to people from country to country, right?
4: Yeah, exactly. And remember when the phrase lucky Vicky was everywhere?
0: Lucky Vicky.
4: Yes, it became popular because it was all about finding the positivity, like the positive side of every situation. I remember 당원역식이 긍정 생각이시잖아요.
0: Right. 옛날에는 뭐 the glass is half full, right? 그 마인드셋이라고 하잖아요. So here's a question for you, Asia, as well as our listeners. Do you have a lucky charm or, I don't know, do you believe in that? Are you superstitious, basically? You know, maybe, I don't know, like a shirt you always wear on an important day, or maybe like a routine you never skip, or maybe, like, if you have a lucky number, 뭐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Asia?
4: I'm not a superstitious person. However, I've realized that always before an exam, I have the exact same routine. Like, I would always go to the gym before the exam. 다른 날은 안 가도 시험 날 전날은 간다. Because, like, 시험 전날에 I'm very anxious. Like 그러니까 그래서 gym 가고 시험 전날에 everything shower라고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유행하는 건데
0: everything shower?
4: It's basically you shave, like you use a body scrub, you shave, you use 그러니까 완전 풀로 완전 깨끗깨끗하게 씻는 거. So like that, I always go through that.
0: 나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네. Have you seen American Psycho?
2: 아 진짜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잖아요.
0: 아니 그 영화 있는데 그 유명한 그 배우 크리스천 베어 그 배우가
4: 네.
0: 거기, he's in that movie and they show his morning routine.
4: 아.
0: 와 진짜 이게 정상인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루틴을 보여줘요. Like face peel, morning shower,
4: 네.
0: exercise, crazy, right? So 일단 그런 루틴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Like you're ready for the rest of the day.
4: Yeah.
0: And when something goes wrong, I was like, ah, 아침에 운동을 안 해서 이래.
4: That has happened to me once.
0: 아침에 그 커피를 안 마셔서 그래.
4: Yeah, like once I, before my routine was going to the gym before the exam. 그러다가 시험에 늦을 뻔한 거예요.
0: 아.
4: 그러니까 그 헬스장이랑 샤워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0: 네.
4: I was running to my exam. 근데 눈까지 오니까 미끄럽잖아요.
0: 아.
4: So I was like 완전 가까스로 도착해가지고 완전 아. 이러면서 시험 치고 그랬었어요.
0: 그거는
4: so
0: superstitious
4: that,
0: 때문에 이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 그래서 이제 전날.
0: That's a little PTSD for you, right?
4: Yeah.
0: So continue question for our listeners. Like, do you have like a lucky charm? Maybe you carry around with you, or are you, you know, do you have some kind of superstitious beliefs about, you know, what brings you luck? Let us know while we carry on with our balance game. 자, 그러면 오늘의 Lucky Vicky Balance Game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Round 1.
4: Your flight gets delayed.
0: 벌써 싫어.
4: But
0: oh?
4: you get a free upgrade to business class. Or the airline gives you a luxury hotel suite and a complimentary dinner.
0: 오. 자, 여러분. 비행기 연착됐는데요. 초이스가 두 개 있습니다. 연착됐는데 A 무료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or B 호텔 스위트 룸과 식사 까지 제공. 오. 자, 여러분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Alright,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4: 오. Okay.
0: 둘 다 너무 좋은데.
4: 네.
0: 일단 에이전은 어느 쪽 할 거예요?
4: I think I'm gonna go with the 비즈니스석.
0: 비즈니스석. 자, 일단 상황이 like you're not going to get to your destination on time. It's already your
4: it's
0: flight's
4: fine.
0: delayed.
4: 네.
0: 이게 연착됐다. Flight's
4: 네.
0: been delayed, right? So you're not going to get to your destination the time you wanted to. So would you rather get upgraded to business class on a later flight or free hotel suite plus 식사를 제공한다 했는데요.
4: 네.
0: Let's make it dinner.
4: Okay.
0: 이제 연착되면 보통 오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4: 네.
0: 어차피 hotel dinner. Usually a buffet. Which one?
4: No, because I would definitely go with the business one. Because like 호텔 스위트룸 식사는 I don't know. 그렇게까지 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4: And because, I don't know. I'm a person who...
0: 뭐, 에이션은 뭐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4: 아니 사실 이번에 되게 좋은 호텔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5: 부럽다.
4: Coming from experience, but anyway, I'm very grateful for that. But anyway, I'm definitely gonna go with the business suck just because like sometimes if you're really unlucky, 그 저는 혼자 비행하잖아요. 이제 이해는 가지만 앞좌석 분이 이제 완전 뒤까지 이렇게 해서 영화 보고 싶은데 화면이 딱 눈앞에까지 왔을 때 그 상태로 이제 15시간 한국 오는 걸 버텨야 된다 생각하면.
5: 할만하죠.
4: Horrible.
5: 아 아니 그렇게 맞아. If you're
4: 네.
5: okay.
4: I mean, that's why I want business.
5: I mean, I've done it a couple times. It is doable, but same for me. I would definitely choose being upgraded to a business class seat.
4: Why?
5: Or first class라고 하죠. One, I've never been.
4: Okay.
5: Right. And two, I want to see what it's like lying down in an airplane. 저는 그냥 이 seatback 이거 seatback까지는 해봤는데 it's not the same as lying down, right? And three, I want to eat ramen when you're
4: I've tried that
5: 35,000 feet in the air. I don't know if that's an exact number.
4: I know. I've been on first class once in my life. It was to Paris and 그때
5: Belly.
4: yeah, 바히. And then 대한 말해도 되나?
5: 아니야, 안 돼.
4: Okay, 거기서만 끝날게요. Okay, and it was like I tried every single thing on the menu that I couldn't eat 저녁.
5: 어.
4: 너무 배불러가지고 싹 다 먹어봤어요.
5: 화난다. I'm angry right now, right? 우리 다은님도 business seats, business 석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4: 맞아요.
5: 우리 다은님도 그러면 일단 경험 안 해봤다 그 말이잖아요. 네.
4: We never know.
5: But you know, I've seen like 아마 여러분도 미드나 뭐 영화 그런 나온 장면 봤을 겁니다. Mm-hmm. 이제 체크인 하러 가는데.
4: yes.
5: 그쵸. Like oh, like well, you know, welcome aboard, like All Star Airline. Well, welcome. They're checking in. 하면, you know what? We're gonna treat you today. You've been upgraded to yes. first class or business class. 진짜 그런 일 있을까요?
4: Yeah, apparently it's when the plane is overbooked.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at?
5: So you can definitely hack the system to boost your chances to get upgraded to maybe a business class. You overbooking, right? Overbooking 됐을 때 자동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Okay? So here are the top three rules to keep in mind. First, you have to be by yourself. Fly solo, right?
4: Okay.
5: The chances of you, your wife, and your two kids, right? 이렇게 다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very low, right?
4: Okay.
5: 혼자 여행하면 유리하고요. It's way easier for them to move one single person rather than a whole family. Second, buy full fare tickets if you can. Because if you get it cheap, if you get it off promotion, it's always filtered. 아, 이분 어차피 좀 싸게 샀으니까 let's give it to somebody that really paid the full price for it, right?
4: Oh, I've also heard that if you check in really late and economy is overbooked. Just before boarding, you might get bumped up to business class. That's kind of risky, though.
5: 그쵸, 제일 늦게.
4: Yeah, like late check-in.
5: 아,
4: 네.
5: 그럴 땐, you know, with my luck, 아마 저는 놓칠 거예요.
4: Well, so would you, the first thing you would do as soon as you, like, I don't know, get seated, would be ramen?
5: Take off 다른데요. 라면 앉자마자, excuse me, one 라면. 네. 에이자는 뭐 한 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4: 네. 네. 전 제일 처음에 주스 뭐 마실래 해가지고 샴페인 잔 그런 거에다가 오렌지 주스 마셨던 것 같아요.
5: 아.
4: 미성년자니까.
5: 아,
4: And then they gave me steak. Steak.
5: 지금 비행기 타면 스테이크 먹는다.
4: 저 쿠키도 먹어봤어요. Like their cookies are good too. And I also had a pepperoni pizza too.
5: 혹시 금인 봤어요? Like you know people are getting on a flight.
4: 네.
5: 이제 공항에 체크인해서 이분 봤는데. 예를 들어 저 에이자 봤어요.
4: 네.
5: 근데 이제 비행기 타면서 에이자는 first class 비즈니스석에 서 앉아 있는데 저는 계속 그 뭐지 그 이코노미 클래스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에이자는 저 사람 뭐야 왜 자꾸 계속 쳐다보고 있어, right? Being all high and mighty in your business class seat.
4: Nah, man, 네. that's definitely not me.
5: 자, real quick, 자 무료 업그레이드 받았어. 이건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got bumped up. To first class.
4: Yes.
5: 그러니까 bumped up. 이렇게 무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So I got bumped up to business or I got bumped up to first class. 비즈니스 무료 업그레이드 됐어. 이 bumped up 듯이 누가 이렇게 둥 치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let's see what people are saying.
4: I'd say it's a lot of like business 석.
5: 그쵸. 예, 우리
6: 분명히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4: 저도 yes,
6: 그렇게 소망을 갖고
4: guys.
6: 있어요.
4: 네. Yes.
5: But couple, we have Juju Nim saying, 지우님, 호텔은 그냥 일반 객실이라도 누워서 잘 수 있는데 비행기에서는 앉아서 가냐 누워서 가냐 결정돼서 무조건 비즈니스석이에요.
4: 맞아. And like the privacy you have. 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6: 맞아. 아마 오늘 썸네일 보니까 에이전을 네. 그 뭐지? 이,
4: 맞아요. That, 칸막이.
6: 그쵸. That door yeah. slash like partition that they put up, right?
4: 맞아요.
6: 맞아. 너무 이렇게 사람들 막 옆에 눈치 볼 필요 없이

0: Something like that.
1: Oh.
0: Busta, what would you do with them?
1: 뭐지? 우리 청취자분을 만나게 되면요.
0: Yeah.
1: 최근에 저 만난 적 있어요.
0: 아?
1: 예. 뭐 인사하고 you know a little bit chit-chat 당연히 이렇게 대화도 해야 되죠.
0: Yeah.
1: 예. And 원하면 뭐 사진이나 뭐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가족들까지 찍었어요. I felt a little awkward, right? 그래서 누가 사실 뭐 이거 민수 가족인가? 그 정도 할 정도. Yeah. But I don't know. Like if they you know, if people, if I met like some of our listeners outside,
0: yeah.
1: I would just talk to them as like just a normal, yeah. like I talk to just like a regular person.
0: Yeah, like a normal being. Like
1: 그쵸?
0: Me too.
1: Yeah.
0: Same. I went to like this event in Seoul and then they were like, oh, like, 부산형 부산 너무 잘 듣고 있어요. So I'm like, oh, thank you.
1: Oh.
0: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1: 아니, 모르겠는데. 부산형 부산
0: like, 무슨 말인지 다 들으시지 않아요 그래도
1: 다람쥐들끼리만 들리는데 맞아요 자 여러분 which would you do right would you rather go watch the rehearsals of your favorite band or take a picture as well talk with them for a minute now we talk about ticketing right
0: yes.
1: ticketing 근데 요즘
0: 피켓팅 네
1: 피켓팅이라고 했죠 자 요즘은요 그 완전 피켓팅 이제 전쟁입니다 장난입니다 right A ticket war이라고 할 수 있죠.
0: Yeah.
1: Ticket war 그 정도이고요. Right? And you have to fight for your tickets these days.
0: Yes.
1: 온라인에서도 싸우기도 하는 거죠. 뭐냐, 여러분. Right? Because like, clicking, getting timing right, waiting patiently, right? That's all. It's like you're in a fight for the tickets.
0: I would be way too overstimulated for
1: 네,
0: it.
1: 네, 맞습니다. 우리 다은님은 와, 저는 백스테이지랑 리허설요. 백스테이지도 백스테이지인데 리허설 가서 러프하게 연습하는 거 보는 그 맛이 있을 것 같아요.
0: I agree with you so much.
1: 아, 근데 러프하게 보고 근데 콘서트는 더 재밌을 거잖아요.
0: 계속 like 있어야죠. 그대로.
1: 아, 계속 있을 수도 있네? 리허설까지
0: 네,
1: 갔으면
0: yeah.
1: 아, 그럼 달라지는데?
0: Like, I'd love to watch Zara Larsson.
1: Live?
0: Yeah.
1: 아,
0: She's amazing.
1: 일단 I'm gonna tell my answer in hour number two.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건 너무 어렵다.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We will get to those that we missed in hour number two. Do not worry. But you know what time it is. Time for EPQ!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0: 네,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1: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that if you answer correctly, you get so many great prize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자, 오늘 도전자와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놀랐나? 여보세요.
3: 네.
1: 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My name is So Juha. I live in Jeongwon and I go to Modern Elementary School and I'm in second grade.
1: Oh, oh. second grade. 아까 이름 뭐라고 했죠?
0: Juha.
3: So Juha.
1: So Juha.
0: Yeah.
1: Juha.
3: Juha.
1: 아, Juha. 주하입니다. 그냥 주하라고 하네요. 네. 주하, welcome to the show. 네, 환영합니다. 우리 주하 학생, 우리 오늘 그 퀴즈, 올스타 퀴즈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3: 언니가 그 BFM 부산 영어 방송 듣고 언니가 신청해줘가지고 했어요.
0: 언니는 또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3: 언니? 4학년.
1: 아, 언니는 4학년. 와, 일단 언니가 신청하고 주아가 하는 거라서 아, 자, 일단 주아 이거 퀴즈 어떻게 하는지 알죠? 세 개만 맞추면 오늘 선물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주아 학생 준비됐습니까?
3: 네.
1: 네, 혹시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뭐 에이샤 언니, 민수 오빠 뭐 힌트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0: 민수 아저씨.
1: 그건 your choice. 그건 your choice고요.
0: Okay.
1: 힌트 많이 주니까 도움 요청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3: 네.
1: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0: Question number one.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one is a fruit?
1: 네, 세 개 중에 과일이 어떤 겁니까?
0: A.

0: Banana. B, potato. C, onion. What's your answer?
1: 정답은요?
2: A.
1: A. Banana? Are you sure?
2: Yes.
0: A.
1: 맞습니다. 네, A. Banana. 한국말로?
0: Yes. 바나나.
1: 바나나. 우리 중학생, 포테이토는 뭔지 아세요?
2: 포테이토는 감자예요.
1: 이야, 잘한다. 그러면 언니는요?
2: 언니는 양파.
1: 이야, 잘한다. 자, 첫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0: 어머니를 위한 커피.
1: 아, 맞아요. 에, 중학생 이거 마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니한테 줘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 커피 안 주고
0: 네.
1: 바나나 맛 우유를 줄 겁니다.
0: 어때요?
1: 네. 바나나 우유 싫어하는 거 아니죠, 중학생?
2: 네.
1: 아, 좋아요.
2: 좋아해요.
1: 저희가 바나나 우유 쏩니다. 자, 두 번째 준비됐습니까?
2: 네.
1: All right, let's get it.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얘가.
0: Question number two. 아이 두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1: 좋아요, 중학생. 가자.
0: 땡. 오케이. 자.
1: 이제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네.
0: Think carefully and choose the best answer. What is the opposite of full?
1: Full 단어의 반대말을 네 찾으면 됩니다.
0: A. Hungry. B. Empty. C. Half. What's your answer? Ooh, this is kind of 헷갈린다.
1: 살짝 헷갈리는데.
2: B.
1: B. Empty. 어, 중학생 혹시 언니 옆에 있어요?
2: 아니요.
1: 어, 혼자예요? 대단합니다. 와, 중학생 이거 너무 잘 맞췄는데요.
0: Yeah.
1: 맞아요. Full는 가득 찬 의미죠. 그래서 full의 반대말이 empty.
0: Yes.
1: 빈.
0: 비어있는.
1: 비어있는. 자, 중학생 두 번째 먼저 맞췄으니까 뭐 주죠?
0: 치킨 세트 드립니다.
1: 와! 아이고, 자, 중학생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딱 문제 하나 남았는데요. 이거 맞추면 뭐 주죠?
0: 아, 이거 맞추면 백화점 상품.
1: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드립니다, 중학생. 기분 너무 좋죠?
2: 네.
1: 네, 일단 문제를 먼저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퀘스천 넘버 3. Listen carefully to the English phrase, then choose the correct answer. The English exam was a piece of cake. What does the idiom piece of cake mean in the following sentence?
1: 자, 여기서 piece of cake, 영어로 이름 표현인데 이 표현의 뜻은 무엇입니까?
0: A. The exam was very difficult. B. The teacher gave us cake. C. The exam was very easy.
2: Number three.
1: The exam. 3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거.
2: 네.
1: The exam was very easy. 중학생, 이 piece of cake 뜻은 뭔지 아세요?
2: 네. 아주 쉬운 거예요.
0: 어이구,
2: 케이크 먹을 만큼 쉽다는 거예요.
0: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았대?
1: 근데 중학생이 제가 이게 가르치는 그 타임도 있는데 그냥 네. 저 이제 원고 그냥 다 중학생이 뺏어갔어요.
0: Yes.
1: 너무 잘 맞췄네요.
0: 맞아요. 한국말로 하면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이잖아요.
1: 맞아요. 중학생 3개 너무 쉽게 맞췄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자, 지금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죄송해요. 너무 무섭게 했나. 어, 중학생 혹시 네 지금 기분 어떠세요?
2: 지금 너무 재밌어요. 첫 번째는 약간 긴장했는데 다 맞춰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0: 와, You deserve it, girl.
1: 진짜 너무 잘했다, 중학생. 언니한테도 좀 이렇게 고맙다고 하긴 해야 되네요. 언니가 신청해줬으니까, 그렇죠? 혹시 언니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네, 언니가 신청해줬고 어릴 때부터 영어 단어를 알려줘서 고마웠어요.
0: 와, 부모님 너무 좋으시겠다.
1: 그렇죠. 알라이트, time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ith Minju Sam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Hi, how are you?
3: I am great.
1: 네. great가 그 great 아닌데 느낌상. 근데 이제 민주 쌤 들어오니까 자 인사하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 아름님 민주 쌤 안녕하세요. 두둥님 민주 쌤 반갑습니다 하는데.
3: 반갑습니다.
1: 두둥님도 어나운서분 목소리 들으면 차분해지고 좋아요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두둥님. 네 저한테 이 저한테 보내는 네 문자라고 생각할게요. 어나운서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우리 민주 쌤도 지금 현재 어나운서 이 자리에서 어나운서이긴 하지만 네 thank you so much for the compliments. But yeah, I mean, how's summer treating you so far?
3: Good. It's just getting so hot these days.
1: 네.
3: 좀 습하고 덥네요.
1: 그쵸.
3: Right? And honestly, all I can think about is cold food. Iced coffee.
1: 네. 맞아요. Iced coffee, iced 또 뭐 있지? 요즘 물도 저도 이렇게 집에
3: mm-hmm.
1: 그 마이저 그 담당이거든요. 아이스 트레이 담당이에요, 저.
3: 아.
1: 네, 우리 그 좀 옛날 냉장고라서
3: mm-hmm.
1: 그 얼음 자동으로 안 나오고 I have to fill the ice tray
3: mm-hmm.
1: with water and I have to put it in.
3: Mm-hmm.
1: 그래서 얼음 떨어지면 제 잘못이거든요.
3: Oh,
1: 집에서.
3: No.
1: 네. 근데 you know just making ice and trying to come up with different like not only coffee but tea. 요즘 저희 그 말차에 빠져가지고 네 그냥 뭐 you know
3: 시원하게 드시는 거예요.
1: 네, 그 집에서 아예 그냥 이거 위스킹하면서 그 만들면 그 말차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아이스 넣고 마시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3: 네. 너무 맛있겠네요.
1: 우리 랄라님이 근데 물어봐야네요. 우리 올스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민수님 반가워요. 랄라님 어디 계셨어요?
3: Welcome back.
1: 네, 일단 welcome back을 하는데. We missed you. 네, 일단 welcome back입니다.
3: Okay. So, Minsu, what's your favorite summer treat? 그러니까 여름 하면 뭔가 이렇게 딱 생각나는 음식 아이스크림인가요?
1: 아이스크림도 그렇게 한데 in terms of food, 냉면 너무 좋아. 네.
3: 시원합니다.
1: And 만두, 진짜.
3: Right?
1: But like, you know, ice cream, iced Americano, and 진짜 on a hot day, like today, right? And iced coffee, 진짜 nothing can overcome that.
3: Right.
1: 너무 좋아요. 특히 이런 날에.
3: 맞습니다. And I think everyone has that one food they start craving in the summer. 여름만 되면 좀 생각나는 음식이 지금 많이 써서 올려주시네요. 빙수.
1: 맞아요. 뭐 아까 냉면 했고
3: 맞아요.
1: 빙수도 생각나고
3: 부산은 밀면이지.
1: 뭐 너구리님 냉면, 밀면, 막국수 뭐가
3: 콩국수 너무 맛있겠다.
1: 뭐가 원픽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3: 냉면,
1: 원픽
3: 밀면,
1: 할 수 있습니까? 그 세 개 중에 죄송해요. 우리 계속 관주시면 안 되는데 원픽 할 수 있습니까? 냉면, 밀면, 막국수 일단 순위를 낼게요. 순위 저는 일단 1번 밀면, 2번 막국수, 3번이 냉면입니다. 네, 저는 이 순서로 하는데, but 만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만두 없이는 나는 I cannot. 그냥 너무 면만 먹는 느낌이라서.
3: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3: Yeah.
1: 네, 그렇죠. 이런 음식 다 땡기잖아요. 특히 여름 때.
3: 그래서 사실 오늘은 영어로 너무 땡긴다. 지금 딱 그게 먹고 싶어. 그리고 진짜 딱이었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I know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be, you know, definitely wanting these types of foods on hot summer days. 자, 그러면 그 음식을 너무 먹고 싶다, 너무 원추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민주쌤 will be introducing a couple very useful expressions to use in your small talk.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3: 첫 번째 표현은요. I'm craving ice cream. 나 아이스크림 너무 땡겨. 이미 두둥님 예문 써주셨네요. I'm craving 밀면.
1: 네.
3: 여기서 crave는 단순히 want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So when you say I'm craving something, it means you suddenly have a really strong desire for it.
1: 네.
3: 갑자기 너무 먹고 싶거나 계속 생각날 정도로 강하게 당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1: So 맞습니다.
3: It's stronger than saying I want ice cream.
1: 맞아요. I want ice cream. 이렇게
3: 먹고 싶어가 아니라 너무 당겨.
1: Exactly.
3: 이런 표현이죠.
1: 네. I'm craving ice cream. I'm craving 요즘 뭐가 땡기지? I'm craving pizza. I'm craving 뭐 달달한 거 I'm craving something sweet. Mm-hmm. I'm craving something cold. Exactly. Mm-hm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 맞아요. 그리고 사실 꼭 음식뿐만 아니라 I've been craving a vacation. 휴가가 너무 가고 싶다. Or 네. I've been craving some peace and quiet. 오. 조용한 시간이 너무 간절해요.
1: 그런 것도 땡길 수가 있네요.
3: 그런 거 땡길 수 있습니다. 조용한 휴식처럼 이렇게 좀 간절히 원하는 거에 좀 네. 자연스럽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대니님이 pizza is pulling me now라고 하는데 피자 왜냐면 땡긴다 pulling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Pizza is pulling at my heartstrings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제 심장에 이 뭐라 그러지 string을 계속 땡기고 있다. 음흠. 피자가 그만큼 나를
3: 싶다.
1: 원하지라고 유혹하는 거죠. 네. So I'm craving ice cream. 요즘 아이스크림. 네, 저는 아이스크림 여름뿐만 아니라
3: 항상
1: every season.
3: Yeah.
1: 네, summer, 뭐 fall, winter, spring. Anytime's a good time for ice cream.
3: Mm-hmm.
1: 근데 아이스크림 이야기하면 이 표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rain freeze.
3: Oh.
1: Brain freeze. Mm-hmm.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슬러시를 너무 빨리 먹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 그 아픈 거 있잖아요.
3: 맞아요.
1: 그게 brain freeze입니다.
3: Freeze.
1: 네. 근데 저도 이거 희한하게 저 알고리즘에 나오는데 brain freeze가 정확히 이렇게 내 이렇게 뭐지 머리가 너무 차가워서 이 아픔이 아니라 그 뭐지 차가운 음식이 내려가면서 배 쪽에 있는 신경, nerve랑 우리 뭐 여기 아~ 여기에 있는 연결이 돼 있어서요. 여기 아픈 거를 여기서 느낀대요.
3: 와우.
1: 네.
3: Interesting.
1: 네, 이거는 뭐 정확히 저 대충 들었거든요. 여러분 일단 look it up, right? 네. 어, 이거 did you know 좋겠다. Did you know? 우리 밖에 있는 문자 요정, 네, keep that in mind. 그래서 어, 천천히 먹어. 머리 아프겠다. Slow down. You're gonna get brain freeze.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Exactly.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사 여러분들 소리 내서 연습하고 계신가요?
1: 네.
3: I'm craving
1: 하고,
3: brain freeze.
1: Brain freeze 두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두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 민수나, what are you craving today?
1: 뭐 있지? I'm craving ice cream.
3: Oh, me too.
1: Oh, no. Actually, I'm craving 빙수 too.
3: Really?
1: And iced coffee. Oh, and watermelon. Oh, 냉면.
3: 민수나, 다이어트 중이라며 pick one.
1: Excuse me. Can we get one ice cream, one 빙수, and one iced Americano? Do you have 크로플? 그것도 하나만 주고요. Watermelon? 여기 냉면도 있나요? 잠깐, 여기 카페지. 어떻게 하지?
3: 리얼하네요.
1: 혹시 그런 곳 있을까요?
3: 다 파는데요?
1: 냉면 플러스 아이스크림 플러스 커피?
3: I don't know.
1: 화개장터? 화개장터가 뭐지? 화개장터 무슨 곳이에요?
3: 시장?
1: 아, 시장! 그렇죠. 이렇게 뭐 냉면
3: 마켓?
1: 냉면 마, 뭐 냉면 스토어 바로 옆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토어
3: 있을 수 있죠.
1: 코스로 이렇게 아 순서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자, I'm craving 하고 brain freeze. 아, 너무 좋은 표현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3: 두 번째 표현은요. I could really go for an iced americano.
1: 아.
3: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정말 당긴다. 여기서 I could go for 은 지금 뭐뭐 하나 정말 좋겠다. 뭐뭐가 너무 먹고 싶다라는 뜻인데요.
1: 네.
3: When someone says I could really go for something, they mean that sounds really good right now. 그래서 지금 딱 그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느낌이에요. It's a very natural way to say you want something, especially food or drinks.
1: Yeah. So I could really go for an iced Americano. Iced Americano 하나 정말 너무 원추다. Yeah. 너무 땡긴다. 뭐 근데 뭐 햄버거. 뭐 I could really go for a burger.
3: Mm-hmm.
1: 그쵸, 뭐 피자, I could really go for some pizza. Well, I could really go for some watermelon.
3: Yeah.
1: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3: 마찬가지로 음식 말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 could really go for a vacation. I could really go for a nap. I could really go for a day off. I could really go for a day off.
1: 아, 진짜.
3: I'm talking to you.
1: 아, 뭐, 일단 가면 되는데 저는 자리 지켜야 돼요. 저는
3: 알겠습니다.
1: 못 가요. 네, 저는 큰일 납니다.
3: So, So you can use this expression anytime you're wishing for something at the moment. Compared to I'm craving, this expression sounds a little softer and more conversational.
1: 네.
3: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뭔가 좀 더 부드럽고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뭐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I could really go for an iced Americano.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정말 땡기는데 이렇게 답하면 될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부스 여러분들 뭐 드시고 싶나요? 말씀하고 계신가요?
1: 올려주세요. 자, 오늘 특히 오늘 뭐 뭐지? 아, 그 줄임말 뭐였더라? 저 매추 여러분 절시가 너무 지났나? 아니요 지금 한참 먹을 때니까 저 매추 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I could really go for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 민수나,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4: I could really go for an iced Americano.
3: Oh, me too.

0: You know what? Actually, I could go for a croffle too.
1: Coffee and a croffle? Nice.
0: And a burger?
1: Together?
0: 아, 가만히 있어봐. 핸드폰 어딨지? 아, 시켜야 되는데. Delivery app. 아, open. 어, 여기 있다. 여기 진짜 맛있는데. 아, 근데 진짜 이게 말이니까 저 최근 오늘 여기 몽고 있는 음식 자 요즘 진짜 땡기는 거거든요.
1: 버거?
0: 그저께 아니요 피자 너무 땡겨서 그 이 이신의 그 피자 그때 네 이신이라는 이름 바꿨어요. 네 브랜드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이 사장님 피자 있잖아요.
1: 네. 이신의 피자요?
0: 아 거기도 먹었고 아 근데 요즘 그 이렇게 요즘 그 수박 빙수. 수박 빙수 여기저기 다 팔잖아요. 오. 너무 맛있고 You listed all the food that I'm craving yeah. these days. 그래서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I could really go for?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래서 뭐가 좀 땡기면 I crave 혹은 I could really go for 뭐뭐 음식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은요 It hit the spot. 와 딱이었다 정말 딱 좋았어
0: 네.
1: 맛있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딱 필요한 걸 먹어서 뭔가 만족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0: 점 때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1: Yeah, when someone says it hit the spot they mean it was exactly what they needed at the moment 진짜 그 원하던 걸 먹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It's 네. more than just saying it was good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죠
0: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막 등에 진짜 간지러운 거 딱 하나 하겠어요.
1: 시원하게 하나 있는데
0: 시원하게 그걸 주면 아, oh, that really hit the spot. 막 yeah.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hit the spot이 자리를 딱 맞췄다라는 거니까.
0: 맞습니다. 근데 음식, 네, 음식 대해서 말하면 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딱이었어. That iced coffee or iced americano really hit the spot. Or that ice cream really hit the spot. That cold watermelon really hit the spot.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1: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응용해 보실 수 있는데 after a long day, that nap really hit the spot.
0: 그렇게
1: 뭐 이런 식으로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It's 네. commonly used after eating or drinking something, but yeah, you can also use it for things like a hot shower. 오늘 같은 날은 cold shower이겠죠.
0: 아 맞아요.
1: And a good nap.
0: 맞습니다. 우리 have Melissa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영어 할 결심. 안녕하십니까?
2: Hello, hello.
0: Hi, hi. How are you?
2: I am, I guess, overall excited. I had a little, like, panic earlier today where for the first time in 네. my life, I had to call my boss's cell phone after hours when she was not at work because it was an emergency and then she needed to contact her boss so it was in and we had a time crunch it was 6 p.m. deadline and first time ever I had to call my boss's cell phone in all the years I've worked there first time so I mean my boss is extremely nice understanding but you know you feel guilty right
0: 맞아요 Did everything pan out okay?
2: Yes, it did. It worked out. She is super fast. Her boss also super fast. Other person, lower down on the totem pole, as we would say. Because we have, what, 윗사람 and can I say 낮은사람? What's the correct word?
0: 아래?
2: 아래?
0: 네.
2: 윗아래. 윗아래. 네. Like that.
0: 아래사람.
2: Yeah, they were the slowest. So that was... Woo! So I had that.
0: They're up there for a reason.
2: Yeah. 네. Man, efficient, fast, speedy.
0: 아이고, 일단
2: excellent.
0: 체크 돼서 다행입니다.
2: Yes.
0: 좋아요.
2: Yes.
0: 자, 영화 할 결심. Melissa every week brings us some fun, interesting, you know, trends, introduction to different culture, right? So what are we getting into today?
2: Well, today it's kind of both language and culture.
0: Okay.
2: So, do you remember months ago we talked about the concept of a girl dinner?
0: Girl dinner?
2: Girl dinner. Like, I heard, so this is AI, so it might not be correct, but according to AI, people on Korean social media use the Koreanized version of girl dinner, which is 걸디너.
0: 아, 걸디너라고 막 이런 거 쓰긴 써요. Now, I remember girl math.
2: Oh, yes, girl math.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그리트 차오,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angsang.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the time is now 11:11 a.m.,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So, do you remember the movies you watched when you were a child? Seeing a main character's courage could make us nurture a dream, and a single line of dialogue from a scene could alter the perspective through which we view the world. When we watch movies, we're not merely consuming a story. We learn the power to understand and imagine the lives of others. That is why for children and younger people, cinema goes beyond simple entertainment to become another window through which they meet the world.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celebrating its 21st anniversary this year, is a festival that presents exactly that kind of special experience. Joining us today is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This year, under the slogan, Kids, Let's Go on a Picnic, the festival is meeting Busan citizens with 179 films from 41 countries alongside various hands-on experience programs. Today, we will discuss the stories behind this year's festival and the special value that films for children and youth hold. 오늘 D 인터뷰는 이현정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올해도 얘들아 소풍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41개국 179편의 작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올해 영화제의 이야기와 어린이 청소년 영화가 가진 특별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화를 통해서 미래 세대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올해도 전 세계의 보석 같은 영화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0: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So she is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BIKY, BIKY, a festival which views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children and youth and nurtures the dream and imagination of future generations through cinema. She knows that the festival has returned this year with gem-like film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 diverse lineup of programs. Before we dive deeper into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we have some wonderful news to celebrate. You were selected as an honorary citizen of Busan City in recognition of your contributions to developing Busan's culture by steadily leading the festival. Could you share what being an honorary citizen means to you and tell us about the special bond you continue to share with Busan? 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영화제를 꾸준히 이끌며 부산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셨는데요.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은 어떤 의미인지, 부산과 어떤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비키와 함께 쉼없이 이렇게 달려온 여정을 인정받아서 부산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어서 저에게는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상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비키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0: 문화적 토대를 다져온 노력에 보내주신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키를 통해 부산의 아이들이 영화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명예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영화제를 더욱더 든든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헌신했던 노력이 빛을 발한 거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 So she expresses that it is very meaningful that she feels deeply grateful to be selected as an honorary citizen of Busan, viewing it as recognition for her non-stop journey running alongside Vicky. She believes this honor is not just for her individually, but serves as encouragement for Vicky's efforts over the past 20 years to elevate Busan's status as a UNESCO Creative City of Film and to solidify a cultural foundation for children. Moving forward, she will steadily lead the festival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an honorary citizen to ensure that Busan's children can communicate with the broader world and nurture their dreams through cinema. So the festival is currently in full swing after opening on the 8th. How is the atmosphere on site? Could you share how the audience is reacting and what scene has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you at the venue?
1: 영화제가 지난 8일 개막한 이후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또 올해 관객들의 반응과 집행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지난 8일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레드카펫에서 감독님, 개막작 감독님과 손을 흔들었던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영화의 전당 야외광장에는 단체 관람을 온 아이들이 모카 예술 놀이터나 세븐일레븐 부스 등 야외광장의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극장 안과 밖에서 온전히 영화 소풍을 즐기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현장에서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1: 네, 아이들이 극장 안팎에서 온전히 축제를 만끽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네요.
2: So she shares that the immersion of standing side by side with the opening film director on the opening ceremony red carpet on the 8th and receiving the cheers of the audience is still vivid. In particular, she points out that at the outdoor plaza of the Busan Cinema Center right now, children who came for group viewings are running around and playing happily at the Mocha Art Playground or the 7-Eleven booth. She notes that the pure smiles of these children completely enjoying a movie picnic inside and outside the theaters have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her at the site.
1: 네, Vicky has already reached its 21st anniversary. To begin with, what was the most important direction you focused on while preparing for this year's festival?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어느덧 21회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올해의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방향은 무엇일까요?
0: 네, 올해가 21년 21회가 되다 보니 성년을 지나서 앞으로 10년을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아이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다정한 여백을 저희가 선물하는 것입니다. 학업이나 경쟁에 굉장히 지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목적 없이 그지 친구들과 함께 마음 편히 웃고 떠들 수 있는 어떤 해방의 장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 네, 바쁜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다정한 해방구가 되겠네요.
2: So this is a highly crucial turning point as Vicky moves past its coming of age and takes its first step into a new decade. She shares that what they considered most important this time was gifting a safe and gentle space to breathe to children. Her goal was to create a haven or liberation where our children who have no room to catch their breath due to being caught up in schoolwork and competition can comfortably laugh and chat with friends without any particular purpose. So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Under this year's slogan, Come to Our Picnic, she is sharing her insights on the festival's lineup up of 179 films from 41 countries and the special venue that children and youth cinema brings to our society. This year's slogan is 얘들아 소풍 가자, come to our picnic. It sounds incredibly warm and memorable. What is the meaning behind it? 올해 슬로건이 얘들아 소풍 가자인데요. 굉장히

0: 는 모든 순간을 그렇게 즐거운 추억으로 채워가자 이렇게 다정한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1: 네, 영화라는 마법 같은 세계로 떠나는 설레는 초대장이네요. So she explains that for the past 10 years, their slogan was "It's okay to be different." Having sufficiently spread the value of recognizing differences through that phrase, they wanted to take a step further, starting this year by proposing a magical place for a picnic within daily life. She notes that it acts as a gentle invitation to fill every single moment of encountering the new world of cinema with joyful memories, just like the morning excitement of a school picnic during childhood. Looking at the slogan, it really gives the impression of a festival where people enjoy together rather than compete.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intrinsic joy of cinema? 슬로건을 보면서 경쟁보다는 함께 즐기는 영화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화의 본질적인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0: 네, 영화의 본질적인 즐거움은 공감과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요즘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것과 달리 극장이라는 어두운 공간에서 타인의 삶을 담은 스크린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부모님과 패밀리와 다 같이 함께 웃고 우는 경험을 하는 거죠. 정답을 찾는 어떤 경쟁보다 나와 다른 삶을 들여다보며 나도 그래, 저거 이해할 수 있어, 저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넓어지는 거, 그것이 영화가 주는 진짜 해방감이자 또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 함께 울고 웃으며 타인의 삶에 깊게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So she views the intrinsic joy of cinema as residing in empathy and connection. Unlike consuming short videos alone on a smartphone, it is an experience where people laugh and cry together while looking at a screen that captures someone else's life inside a dark space called a theater. Rather than a competition to find the right answer, she defines the true sense of liberation and joy given by movies as looking into a life different from one's own and having one's heart expand while thinking, 나도 그래, me too, or 저럴 수 있구나, it could be that way too. 네, I understand that 179 films from 41 countries are being screened this year, and the festival is expanding across all of Busan. What would you say is the biggest change unique to Biki this year, and what program should we definitely keep an eye on? 네, 올해는 41개국 179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부산 전역으로 영화제가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비키만의 가장 큰 변화와 꼭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거장인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님의 특별전에 주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장의 세계관은 우리 비키의 정체성과도 깊이 닮아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을 스크린에서 다시 만나며 어린이의 영화가 가진 깊은 예술성과 본질적인 울림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거장의 따스한 시선을 통해 어린이 영화의 깊은 예술성을 만나볼 수 있겠군요. So she requests that everyone pay close attention to the special retrospective of the world-renowned maestro Abbas Kiarostami. She notes that the maestro's worldview, which looked at the world through the pure gaze of children, deeply resembles Biki's own identity. She hopes that by encountering his representative works on the big screen once again, audiences will fully feel the deep artistry and fundamental resonance possessed by children's films. So, a new film submission category utilizing AI has been established this year. As AI is rapidly changing the video production environment, many people are showing great interest. Could you tell us why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chose to newly introduce the field of AI? 네, AI를 활용한 영화 공모 부분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AI가 영상 제작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AI 분야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서

0: 올해 레디 액션 AI와 레디 액션 크리에이티브 부문을 새로 신설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AI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외에도 좀 있는데요.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도구면서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창작주로서 실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상영을 넘어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창작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 영상 산업의 주역들을 위한 입체적인 플랫폼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아이들이 기술에 끌려가지 않고 기술의 주인이 되어 상상력을 펼치게 멋지게 돕는 멋진 시도네요. 네. So she knows that in keeping pace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they newly established the Ready Action AI and Ready Action Creative categories this year. She views AI as an unavoidable tool and environment now. She explains that rather than having children and youth become subordinate to technology, they wanted to help them make experimental attempts as creators who lead the way in utilizing technology. She adds that beyond simple screenings, multi-dimensional platform programs such as creative workshops that fuse technology and art are prepared for these future leaders of the imaging industry. So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re speaking with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Under this year's slogan, Come to Our Picnic, she is sharing her insights on the festival's lineup of 179 films from 41 countries and the special value that children and youth cinema brings to our society. So beyond simply screening films, the festival also allows children and youth to directly make movies and participate in judging. What is the reason you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the initiative of young people through programs like Be Kids and Be Kibi? 영화제에서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넘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영화를 만들고 심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Be Kids와 Be Kibi처럼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꾸준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0: 네, 비키의 진짜 주인은 사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한 영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관객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 표현의 주체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심사위원단인 비키비 활동이나 직접 만든 영화를 보이는 레디 액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런 주도성을 기르게 되는데 이 경험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성장하는 그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값진 자산이 되겠습니다. So this is because the true owners of Biki are the children and youth. Rather than only showing them films tailored to an adult's perspective, she believes the children must grow into agents of creation and expression beyond being mere audience members. She shares that through activities in the youth jury Bikibi or showcase showcasing films they made themselves in ready action, youth cultivate the independence to think for themselves and raise their own voices, which serves as a tremendous nutrient for their growth. 네, a wide variety of programs are prepared, ranging from an art playground in collaboration with the Hyundai Museum of Kids, Modern Museum of Kids Book and Art, to Korean master classes, and even an outdoor screening with pet dogs. What program would you recommend to family audiences or those visiting the festival for the first time?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과 함께하는 예술 놀이터, 직업전 클래스, 반려견 과 함께하는 야외 상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객이나 처음 영화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비키를 처음 들어보시거나 비키를 처음 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면 영화의 전당 두레라움 광장으로 먼저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 모카의 아주 핵심 콘텐츠를 저희가 부산으로 옮겨왔어요. 모카 예술 놀이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박정민 배우 정재

0: 박승 교수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인이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잡학사전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또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어른들이 다 같이 멘토십 프로그램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1: 네, 아이들의 오감을 깨우고 진로에 대한 깊은 영감까지 얻어갈 수 있는 알찬 구성이네요. So for first time visitors, she recommends coming first to the Busan Cinema Center's Dureraum Square. She explained that the Mocha Art Playground, which relocates core content from the Museum of Kids Books and Art as it is, has been set up there so children can enjoy it with all five senses. Additionally, she highly recommends Biki's Encyclopedia of Useful Jobs, where participants engage in deep conversations with six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actor Park Jung-min and Professor Jung Tae-sung. This will be an excellent program for parents and youth contemplating career paths. As you were reappointed as festival director this year, you will be leading the festival for the next 4 years. How do you hope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will grow in the future? And what is the goal you most want to achieve?
2: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올해 다시 재신임 되시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영화제를 이끌게 되셨는데요. 앞으로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로 성장하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0: 네, 재신임 해주신 만큼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4년 비키가 지금처럼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 영화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발굴하는 글로벌 허브로 다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미디어가 아주 급변하더라도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다정한 문화 놀이터로 굳건히 자리 잡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1: 네, 전 세계 아이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문화 놀이터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응원합니다.
3: So she shares that her shoulders feel heavy given her reappointment. She states that the next 4 years will be period to solidify Biki as a global hub that takes the absolute lead in discovering the value of children and youth films, moving beyond its current title of being the largest scale in Asia. Her biggest goal is for the festival to firmly establish itself as the safest and gentlest cultural playground where children can come and put their minds at ease at any time, even as technology and media change rapidly. So before we let you go, do you have any final thoughts for our listeners?
2: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비키의 따뜻한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21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는 오는 14일까지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부산 전역 강서구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요. 아이들의 손잡고 행복한 영화 소풍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극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주말은 저도 꼭 가족들과 영화의 전당으로 소풍을 떠나봐야겠습니다.
3: So she expresses that she was happy to convey Biki's warm sincerity through the interview today. She knows that the 21st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runs until the 14th at the Busan Cinema Center and across all of Busan. She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parents put down smartphones for a moment this weekend, take their children by the hand, and go on a happy movie picnic, adding that she will be waiting at the theaters.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e've been speaking with Lee Hyun-jung,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1: 오늘 The Interview에선 Lee Hyun-jung,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3: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Tell Me You Love Me by Galantis and Throttle.

0: All right, the time is now 11:43 a.m. here in the studio, and it's time for News Insight.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News Insight, and today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at the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today's topic. Major shipping companies have been relocating their headquarters to Busan one after another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cently, it is reported that another mid-sized shipping company has decided to move to Busan. Today, we will look into this news in detail. 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대형 해운 기업들이 잇따라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최근 또 다른 중견 해운 기업이 부산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특수화물을 운송을 주로 하는 해운업체인 흥아해운이 지난 7일 본사의 부산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 시대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회사는 올해 말까지 본사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본사 이전 안건을 의결했고 다음 달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오는 9월까지 정관 변경, 본점 이전 등기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0: 네,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여는 거군요. So, Hunga Shipping Company, a specialized cargo transport shipping company, disclosed its plan to relocate its headquarters to Busan on the 7th. The company announced that it will kick off its Busan era starting January 1st of next year. The company plans to complete the necessary procedures for the relocation by the end of this year and begin operations in Jungang-dong, Junggu District, Busan next year. On this day, the company held a board of directors meeting to approve the relocation agenda, and next month it plans to hold a temporary shareholders meeting to finalize the procedures for amend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intends to complete all related procedures,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the head office relocation by this coming September. So what kind of company is Hunga Shipping Company, which is moving to Busan this time? 이번에 부산으로 옮기는 흥아해운은 어떤 기업인가요?
1: 네, 흥아해운은 재계 서열 32위인 장금상선 그룹의 계열사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808억 원입니다. 1961년 부산에서 설립됐는데요. 1976년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액체 석유화학 제품 등 특수화물 운송을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0: So, Hunga Shipping Company is an affiliate of the Shinko Merchant Marine Group, which ranks 32nd in the business world, and its sales reached 180.8 billion won as of last year. It was founded in Busan in 1961 and was the first company in the domestic shipping industry to be listed on the KOSPI market in 1976. Currently, its main business is the transportation of specialized cargo, such as liquid petrochemical products, focusing primarily on the Asian region. So, is it true that all employees will move to Busan, leaving no staff behind in Seoul due to the headquarters relocation? 본사 이전에 따라 서울에 남는 직원 없이 모든 직원이 부산으로 온다고요?
1: 네, 지금도 부산에는 흥아해운 소속 선박관리 인력 25명과 해상직원 29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기존 서울 본사 육상 직원 34명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총 356명의 임직원이 부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가 어려워 결혼이 생기면 부산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해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0: 네, 본사 직원들의 전원 이동은 물론이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So currently, 25 ship management personnel and 290 maritime workers belonging to Hunga Shipping Company are already working in Busan. On top of that, all 34 onshore employees from the existing Seoul headquarters will also relocate to Busan. Once the relocation is complete, a total of 356 executives and employees will be working in Busan. If vacancies occur because some find it difficult to relocate from Seoul to Busan, the company plans to fill those positions by hiring new employees locally in Busan. So what made Hunga Shipping Company decide to move to Busan? 흥아해운이 부산행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네, 흥하해운은 친환경 대형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특수선 해운 기업으로 소약하기 위해 부산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부산의 해양산업 관련 정책 인프라가 마련됐고 기존 금융과 기술, 교육 관련 기관 사이의 시너지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이전이 완료되면 선박관리 전문 자회사인 흥화마린과 영업, 운항, 선박관리 기능을 연계한 통합경영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부산 이전 이후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수도 정책 실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 네, 부산에 집적된 해양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군요. So Hunga Shipping Company decided to relocate its headquarters to Busan in order to leap forward as a global specialized shipping company centered on eco-friendly large vessels. This is because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established policy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maritime industry in Busan, and synergy is expected among existing financial, technologic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ompany also plans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at links sales operations and ship management functions with Hunga Marine, its subsidiary specializing in ship management once the relocation is finalized. Furthermore, the company expressed its intention to not only strengthen its own competitiveness after moving to Busan, but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enhancing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shipping industry and realizing the maritime capital policy. So I understand that several other shipping companies have already moved or are heading to Busan ahead of Hunga Shipping Company. 흥하해운에 앞서 이미 여러 해운 기업의 부산행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른 해양수도 육성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유관산업의 기업들의 부산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노사가 본사의 부산 이전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국내 해운업계 매출 7위인 SK해운과 10위 H라인 해운이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해양수도 조성과 해운 해양기업 집적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0: 네, 국내 굵직한 해운사들이 잇따라 부산으로 모여들고 있네요. So as the Ministry of Oceans

0: JAPAN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 R's.

0: 欢迎来到超级访问。韩国和中国长期互为重要的贸易伙伴，最近呢，随着全球经济环境以及贸易秩序的快速变化，两国间的经贸的合作的重要性也越来越凸显。那今天呢，我们专门为大家邀请到了韩国贸易方面的专家，一起跟大家聊一聊呢这方面的故事哈。对，한국과 중국은 올해 기간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네, 자리해온 국가인데요.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과 무역 질서가 빠르게 변환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한국 무역시장의 흐름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오신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권도 겸 본부장님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선 우리 화오지엠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장 권도겸입니다. 한중수교 34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부산과 중국을 잇는 소통의 창구인 부산 화어지음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중수교가 맺어졌던 1992년에 무역협회에 신입 직원으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34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다소 다시 한국무역협회 한국지역본부장이 한중建交의 34주년의 지정 도래의 日子 통과 능고 연결 부산 중국의 교통의 창구的這樣的一個 节目《华语之音》呢，与大家见面哈呢，他本人感到呢十分的高兴呢，也非常的荣幸。他说呢，巧合的是呢，他在韩中建交的1992年，就在这一年呢，进入了韩国贸易协会，在韩国企业的这个贸易现场呢，一直呢工作了34个年头哈。对，所以呢，这里是一个特别有意义的一件事情。那首先呢，来到《华语之音》呢，能否请您呢来介绍一下哈，咱们韩国贸易协会釜山地区本部那起到了一个怎样的作用呢？ 본부장님 먼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 및

0: 전시회 참가 지원, 복잡한 수출입 행정 절차와 규제 애로 해소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 예.
0: 2022년부터는 그 현장 맞춤형 무역 인재를 양성하는

0: 무엇보다 무역협회의 핵심 역할은 현장 목소리를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건의입니다.
1: 예.
0: 최근에 수출입 물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그 운송을 돕기 위해서 한국 국적의 해운선사와 한국 수출기업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부산 선화주 상생협의회라는 조직을 출범시켰고요. 또 AI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제조업체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던 한국 제조업들이 부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리쇼어링,
1: 예.
0: 이런 관련 그 정책 과제 보고서와
1: 예.
0: 또 해상 운송으로 수출을 할 때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운임 보험료 포함 운송 조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IF 조건으로 한국의 수출 화주들이 앞으로 수출할 때는 해상 운송을 할 때는 CIF 조건으로
1: 예.
0: 많이 이용해 달라는 캠페인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수시로 발생하는 무역에 관련된 변수들이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예,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好的，那他说呢，咱们釜山地区本部呢是助推釜山的出口企业呢走进全球市场的一个坚实的推手。那具体来看呢，首先呢主动的去发掘境外的采购商，协助呢去参展，包括呢出口进出口行政手续的。 办理也参与监管。他说呢，首先呢，从2022年开始呢，通过釜山贸易新秀这个活动呢，培养了一系列的优秀的一线的企业。另外呢，每年会举办4次釜山早安CEO论坛，能够呢扎实的去帮助出口企业家呢去了解呢经济贸易的动向以及呢。 企业的数字化哈，另外呢，最重要的就是咱们贸易协会的这个核心的作用呢，就是将现场的真实的这种声音呢，实质性的传递到政府和相关的一些地方自治团体等一些的机构和部门的这样的一个呢政策建议的一个核心窗口的。 作用哈，那这方面的话，他说呢，最近呢，在全球物流不确定性增加的情况下呢，韩国呢船运公司呢和出口企业呢，就成立了釜山船货主相生协议会，那去构建的这种呢物流危机应对体系。同时呢 ，AI 也是大势所趋哈，为了迎接 AI 时代的到来呢，也正在推进呢地方创造业、制造业空洞化。 的一个叫做回港政策课题报告书，以及呢出口时呢签订海上运输合同的时候呢，引导韩国呢船运公司呢优先去享受呢运费保险费的所谓的 CIF， 也就是呢我查了一下，叫做出口商承担运费保险费用的运输条件这样的一个这个具体的事情和转化哈。他说呢，此外为了让企业能够因 去避免因随时发生的一些贸易变数呢而陷入困境，那也在持续不断的去开展那多项的活动哈。嗯，好，这是总体的一些情况哈。那有信息量真的非常的多哈。好，那当然呢，其实呢，至于普通的朋友、市民朋友，对于一般人来说呢，其实贸易呢，可能好似好像距离我比较远也比较难，但是其实贸易呢，与我们的日常生活呢，息息相关，无处不在。所以这里能否呢，跟我们简单的说明一下哈，贸易呢和我们日常生活之间的 무역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무역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아시는 대로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수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1: 네.
0: 수출과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1: 예.
0: 이때 우리나라를 대외 개방적
1: 네.
0: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시장에 상품을 내다팔 수 있었고
1: 네.
0: 이러면서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한 국가입니다.
1: 네.
0: 부산의 중점 분야라고 하면 그 선박, 조선과 자동차, 기계 이런 것들 있지만
1: 예.
0: 이 밖에도 K-푸드 먹거리와 K컬처로 예. 유명해진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 다양하게 해외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1: 네.
0: 특히 부산

0: 북한은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요.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부산 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연간 부산에서 처리되는 수출입 물동량이 2,500만 TEU, 2,500만 개의 컨테이너에 육박할 정도로 큰 물량을 처리하고 네. 있고요. 특히 이는 한국에서 수출, 수입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부산항을 통해서 제3국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부산항에서 환적이 되어서 예.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상품도 아.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1: 네네네.
0: 특히 부산은 2020년 이후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소비재들이
1: 예.
0: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이런 쪽을 그렇죠. 통해서 이런 소비자의 상품들이 부산항으로 수입된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국내 한국 전역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1: 네. 是的，没错。好，确实这每一项啊，都是和我们的日常生活呢息息相关哈。好，来大概梳理一下呢。首先呢，就是。 部长提到的呢，在上世纪的八九十年代开始呢，韩国的通过呢出口呢迅速成长起来了。那么在那个时候呢，也是因为这个受益于呢对外开放的这个政策，那就韩国呢和迅速的跻身呢发达国家的行列。同时呢，进一步的增加出口和进口，那扩大贸易的规模，向世界市场呢销售商品，而逐渐的这个发达起来的。他说，釜山的重点的领域，也就是优势的。 行业呢，在船舶、汽车和机械等等。除此之外呢，像 K Food、K 文化等等，文明的化妆品呀、医疗器械等等，在海外，来说呢，都是相当有人气的韩国商品。特别是釜山的利用它的这个地缘政治的优势哈。那么很多国家的船舶呢会停靠在釜山港。那么他说呢，给我们一个数字呢，就是每年呢会处理呢这个。 2,500万个港口呢，就集装箱啊，对，也就是说它的吞吐量呢是相当相当大的。这意味着什么呢？就是这不仅是釜韩国呢和这个所谓的这个出口对象国这两个国家之间的关系，那么通过釜山港又能够呢停靠的第三国的船舶，所以其实它会实现了更多的这种流动啊。那近年来呢，在釜山呢通过像刚刚提到的这样的一些呢这个国际物流平台哈，中国的一些国际物流平台，那么韩国的消费者呢更方便也以更便宜的价格呢可以呢去足不出户呢就可以去购买和享受到中国的。 包括呢，中国在内一些海外的商品，那么中国制造的消费品呢，从釜山港进口之后呢，并且迅速的销往那韩国各地各处，到达的消费者的手中啊，那么也极大的去方便了韩国的消费者。嗯，好，没错。 每一个都是我们的生活息息相关哈。好，那刚刚呢就在我们这个进棚之前呢，那么部长也跟我们真的是语重心长的跟我分享了他在前不久，应该在五月份的时候呢，去到了中国上海和南通去访问哈。他说这一次的访问之行是他时隔20年之后的再一次呢去上海，那他真的是感。 感叹中国的发展啊之快哈。好，那跟我们分享一下呢，这次访问的目的哈，让你印象深刻的事情是什么？对，去跟釜山교부대과 함께 중국 상하이와 남통을 네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방문은 어떤 목적이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0: 네, 지난 5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부산 지역 본부 주관으로 부산 소재 중소 중견 제조업체들 25개사 31명의 기업인과 함께
1: 네.
0: 상하이시와 난퉁시의 산업 교류단 형태로 방문을 했습니다.
1: 네.
0: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합작법인 설립과 기술 교류 등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상하이의 지휘한 로봇 회사 영어로는 에지보트라고 하는데
1: 예.
0: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들을 시찰했고
1: 네.
0: 이런 것들이 부산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 예.
0: 그 결과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중견 기업인 P사 이름은 P사로 표현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현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 또 H사는 합작법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1: 예.
0: 또 중국뿐만 아니라 부산도 요즘에 그 배를 만드는 그 주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1: 예.
0: 그동안 이제 부산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일부 부품을 중국에 하청을 주었었는데
1: 예.
0: 한 과거 수년에 전에 비해서 현재 중국산 조선 기자재 부품의 품질이 매우 좋아져서 이번에 그 가서 그런 품질이 좋아진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중국 기업과 교류가 더 수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거 이외에도 중국산 그 마치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1: 예.
0: 관심을 많이 갖고
1: 네. 직접 보셨어요?
0: 직접 가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1: 네.
0: 방문한 기업인 중에 한 분은 한 두 대를 구입하고자 선 주문을 했는데
1: 아, 그 바로 그 당시
0: 예, 그 구입한 이유가 아직 그 지사가 한국에 설립되지는 않았지만은
1: 예.
0: 구입한 이유가 로봇은 그렇게 뭘 지시를 하면은 태만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1: 네,
0: 직원들이
1: 쉬는 시간 없이
0: 그 직원들이 그 임금 협상을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1: 네,
0: 일은 그렇죠.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한테 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1: 역시
0: 않으면
1: 사장님
0: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를 와, 하기 위해서
1: 똑똑하시네
0: 주문을 두 대를 했습니다.
1: 네, 재밌습니다.
0: 이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성과도 있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好的，很多趣事哈。来，那今年的五月份呢，应该是中上旬哈。他与釜山地区呢。 本部主管的二十五家公司的三十一名企业家呢，一起呢率团去访问了中国上海南通产业交流团这样的一个出访。这也是历届规模最大的。目的呢，此行的目的呢，就是这个超越的单纯的这个出口啊，这个层面上呢，他想深度的去寻找呢更多的合作伙伴。 以及呢进行这种技术交流的一些考察呢和合作，特别呢他印象深刻呢就是视察了上海的这个 AI 机器人公司目前作为世界最高水平的 AI 企业哈，那他真的是实地的去感受到了釜山的制造产业未来呢，在智能工厂方向发展的一个未来的可能性。那这是让他印象深刻的事情。同时，他也分享了，就是在现场的话呢，有这个直接就有定下订单的两台机器人。对，这个至于呢原因呢是，也很搞笑哈。对我觉得这也是刚刚我们也是直播间的，是非常的气氛非常的欢乐。对，这位老板买。 下订单的原因其实并不是说着急呢，直接呢投入生产，而是什么呢？众所周知呢，机器人哈，你只要是给他呢准确的指令之后呢，他可以呢24小时呢不间断的一直的工作，而且是准确的去执行你的工作，不带偷懒，你不用休息，对，都不用吃饭哈。然后呢，他是怎样的？是要警惕他的员工，就是你如果呢不好好的工作的话，那你迟早要被这些呢永无 休止不用休息的机器人而取代，所以它其实是一个员工督促员工的一个方式哈。那另外他说他让印象深刻呢是访问了这个P 公司和 H 公司，包括 P 公司决定的在当地呢设立工厂，这也是一次行李很大的一个收获。H 公司呢决定具体的去这个设立呢法人包括呢具体的这样的一个意向的达成。除此之外几家公司的话呢也有这个购买这些中国产的类人机器人的这样的一个直接下单的情况哈。他说呢，这次行呢是真的是打开了一个实质性的一个商业合作的一个很好的一个局面哈。没错，好，很有趣哈。那您认为呢，韩国和中国呢在贸易领域呢究竟是一个怎样的关系呢，以及怎样的局面呢？네，아 본부장님께서는 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라고 보시나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0: 네, 그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고
1: 예.
0: 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이 중에서도 예. 중국과 한국은 그 질적 도약을 함께하고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되고
1: 예.
0: 풍랑을 함께 앞으로 헤쳐나가는 동주공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한중 간 교육 상품의 대부분은 반도체라든지 이 중간재거든요. 중간재나 예. 부품인데 네네네. 한국 전체의 중간재 교역량, 한국과 전 세계 200여 국의 교역량 중에 대략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85%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한중 간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간의 교역 비율이 높습니다. 최신 또 지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한국의 중국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59%가 늘었고 또 부산 입장에서 중국 수출은 29%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부산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수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협력을 넘어서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他说现在两国呢，首先他阐明了一点，就是不仅是韩国与中国之间的这个关系呢，这其中呢，那还有中日韩三国的一个在未来的持续合作呢和成长的这个空间呢，其实是非常的广阔哈。他说呢，以韩中两国。 的情况的话呢，既是一个可以实现质的飞跃的一个战略合作的关系，同时也是呢风雨同舟的伙伴关系。那么他说到几个数字，那就是在2026年的1到5月份的统计的结果，韩国对华出口的同比增长呢是59%，然后呢釜山的对华出口增长呢是28.9%。他说呢，这个截至一看到5月份为止的数字的话，中国呢是釜山的第二大出口对象国。 好，所以两国的关系呢，真的是密不可分哈，而且是未来的发展呢，也是指日可待。那么咱们贸易协会呢，为了这个釜山企业能够进军包括中国市场在内的海外的市场哈，那么其实呢，提供持续不断的提供着各种各样的一些活动，包括一些援助哈。那么如果说有目前企业得到最多帮助的这个一些活动。 是什么？能不能给我们介绍一下哈？对啊，我们협회에서는 그 부산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의해 다양한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현재 기업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0: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무역업체 숫자는 약 1만 개입니다.
1: 예.
0: 이 모든 게 제조업체는 아니고
1: 네.
0: 트레이딩만 하는 업체를 포함해서 약 1만 개가 있는데요.
1: 예, 예.
0: 이게 기업들의 업태도 다양하다 보니까
1: 네.
0: 사업을 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요청하는 그 지원 내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1: 예.
0: 최근에 가장 수요가 높은 것은
1: 그렇죠.
0: 수출을 할 때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1: 예.
0: 수출했다 그러면 수출하는데 투여된 물류비를 300만 원 한도 안에서
1: 예.
0: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1: 예.
0: 두 번째는 매년 하는 거지만 부산의 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나가서 마케팅을 할 때
1: 예.
0: 그 부스를 임차하고 하는 비용을 전액은 아니지만
1: 예.
0: 약 80% 가까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무역 관련 전문가 풀을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초보 수출 기업이 어떤 문의를 해왔을 때 그
1: 예.
0: 업체를 찾아가서
1: 네.
0: 말로 설명하고
1: 네.
0: 뭐 해외에 오다가 왔을 때 답장을 쓰는 것도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는 걸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최근에는 그 부산시에서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북극항로로 이렇게 수출 물류의 루트를 다시 북극항로로 여는
1: 예, 예, 예.
0: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 운송 루트가 생기면
1: 예.
0: 많은 기업들이 그 물동량을 거기다 이제 발주를 해야
1: 네.
0: 그 싣고 갈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 기업들이 많은 물동량을 거기다 오더를 줄 수 있도록
1: 네.
0: 이렇게 홍보 역할을 하고 있고
1: 네.
0: 그거 밖에도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무역업체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 무역협회는 항시 정부 정책 방침에 맞추어서
1: 네.
0: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到时候呢，釜山呢有规模较小的这个中小企业呢是达10000家哈，因为这些企业的规模也好，还是说呢他们各自的这个发展的这个方向和方式呢都各不相同，因此呢，对于他们的这种相关的这种援助以及呢这样的活动也是。 多种多样的，好，那总的来说呢，首先呢就是也是最热门的部分，就是呢对于呢出口企业呢每家企业呢是提供了300万韩元的一个物流费的一个援助哈。第二个的话呢就是给出口企业，那么明年的定期呢参加那海外举行的一些专业展，然后呢这个给予呢参展费用的一个援助，当然并不是全部了，是这个比例大概是 80%。第三他说呢是提供专家的上门的咨询服务。 那么咨询现场，咨询员呢，他是一对一啊，进行一个配送，有经验的专家，然后呢给企业上门解决呢随时遇到的一些实际的问题。他说除此之外呢，还培养呢专业人才，为企业呢介绍就业呀，鼓励出口啊等等啊，再包括呢说，作为呢这个出口物流划时代的转折点的这个推进的这个北极航道。 对这样的一个趋势，还包括呢在政府层面上，国家整体上呢去开展的符合韩国政府的一个政策方向的一个多种的活动呢，也都在持续不断的去举办啊，希望能够呢给企业一些呢这个实际的帮助哈。好，再次感谢您在百忙当中呢来到华语之音，那给大家分享了很多的一些这个感悟哈，以及呢自己的收获。那节目的最后，对于我们的热心听众呢有什么想分享的？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화오 지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 있는 무역과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요즘에 그 무역의 정의라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게 그간의 무역이었다 그러면 네. 요즘에는 그 노동력인 인력도 쉽게 국경을 오가고 있고 돈, 자본이 또 국경을 쉽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품과 인력과 돈이 이제 국경을 오가는 새로운 그 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시대에 그 중국과 한국이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는데 저희 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부산무역의 힘찬 도약을
1: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 贸易呢，不仅是商品，在跨越国境的流动，也包括呢钱、资本，和人才的跨国的流动。他说，在这里呢，他表示韩国贸易协会釜山地区呢本部呢将继续呢去开辟呢更新的道路，呢让韩国企业呢在中国这样的一个巨大的市场当中呢去飞得更高，达成更多的合作。他也衷心希望呢咱们华语之音的听众朋友们也能够多多去支持呢釜山在贸易方面的发展。再次感谢哈，那我 好的，再次感谢呢，部长的分享，对，分享了他在与中国哈在内的这个世界各国的在交流当中的一些感触哈，发自内心的这个感触，也让我们体会到了交流的意义哈。好，那我们时间的关系呢，进入歌曲的时间，为您带来梁静茹的《会呼吸的痛》。

0: 네, 반갑습니다. 레오입니다. 좋은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해결사가 찾아왔습니다. 명쾌한 설명으로 우리 동네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치유학회에서 약사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치유 중심 상담을 하고 있는 약사 황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약사님. 먼저 항상 약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 환자분들을 만나시다가 이렇게 또 라디오로 인사하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약사님의 시작점이 좀 궁금합니다.
1: 저한테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셨고 그래서 질환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런 회복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체험을 했고 이제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되어서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환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크신 만큼 부산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고.
1: 네, 맞습니다. 한때 잘못 알려졌던 정보가 좀 있어요. 밥을 먹는 동안은 물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국을 안 먹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젊은 친구들이 국을 안 먹는 경향성이 좀 많습니다. 반드시 국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대에는 미네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소금물, 그러니까 미네랄에 가장 좋은 게 소금이죠. 소금물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먹던 국, 우리가 늘 먹는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체액을 채워서 배출 같은 것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두통이든 복통이든 근육통이든 모든 통증을 예방해주는 자연식품이 바로 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쌀 끓인 물을 권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현대인들은 여기저기 몸 안이 소통이 방해받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격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것이 쌀 끓인 물이에요. 먹는 즉시 병리작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습, 쓸데없는 물기가 소변으로 바로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물을 먹으면 물이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작용을 거치게 되는데 쌀을 끓인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쌓여있던 수습, 쓸데없는 물기들이 바로 소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으로 부산 소울푸드죠. 네. 돼지국밥을 먹고 왔는데
1: 잘하셨네요.
0: 돼지국밥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1: 네.
0: 말아먹는 것도
1: 그렇죠.
0: 굉장히 좋은
1: 괜찮습니다.
0: 식습관이 되겠네요.
1: 네, 네.
0: 아유,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문이 일반 시민이라면 좀 궁금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약을 5일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3일째 이제 좀 증상이 완화된 것 같아 하면은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요거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1: 우리가 보통 의약품 중에 항생제라고도 하는 항균제가 들어가거나 항바이러스제가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나은 것 같아도 끝까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증요법을 위해서 먹는 다른 항히스타민제라든가 다른 약들은 필요할 때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인지에 따라서 약사님한테 복약 지도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0: 아, 네. 또 오늘 많은 정보를 좀 제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인터뷰의 특별한 코너입니다. 약사님이 인생에서 혹은 약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영어

0: 단어 하나로만 표현해 주신다면 뭐라고 표현을 좀 하실까요?
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그냥 억지로 맞춰진 밸런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또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체 역시 그 안에서의 소통 그리고 그것을 통한 소통을 통한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트루 커뮤니케이션.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단 5분이었지만 약사님의 이야기까지 정말 꽉 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개인마다 건강 상태나 체질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오늘 말씀은 참고 자료로 봐주시고 실제로는 전문가 충분히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 유익한 정보 나누신 약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황정이었습니다.
3: 예스, 감사합니다. That was Leo, our reporter, and 환정님. Hwangjeong-nim is a pharmacist, and she said a family member's illness inspired her to seek fundamental ways to restore health. So she recommended a few things, two specific daily habits. Number one, eating soup with meals to help maintain fluid balance and prevent pain, and drinking water made by boiling rice to support circulation and remove excess fluid. She also stressed that antibiotics and antiviral drugs should be taken for the full prescribed period, while other medications should be adjusted only with proper guidance. And above all, she said balance within the body i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maintaining health. Agreed. I agree. I'm not a pharmacist, but I agree. Thank you very much, Leo, for that interview. And 황정님,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If you want to be on the mic, get in touch. We'd love to have your story as well. How do you feel about what she said? Do you agree, disagree? Get in touch and let me know. Speaking of which, many of you have been getting in touch already today. So thank you for all of your messages, text messages, KakaoTalk messages, messages in our live stream as well. Speaking of which, we do have a text topic today. It's about foreign languages, asking how many languages can you actually speak? And if there's one you'd like to learn, what would it be? So you can get in touch and let me know. Also send us your song requests and we'll play them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네, 여러분은 몇 개의 외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050 pound 9050 카카오톡 노튜브 라이브 everything and the text messages are 101. So FYI. Please also send us your song request.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play them in the second half. 그리고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할게요. 자, let's move along because someone's in the studio and very eager to tell me a story about some sort of app. I don't know if this is for on the air. Anyway, it's time for Culture For You.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 오세요. 다 업소 매장입니다.
4: Excuse me, hello. I'm looking for a small rechargeable radio. Oh, I think this is what I'm

0: looking for.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1: 아이고, 아, work. 아, 그 구인 광고 보고 알바하러 왔는갑네. 요즘 알바 구하기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이래 와주이 고마워요. Work, okay.
0: Work? No, no, no. I mean,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1: I work, 맞아요. 그 근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요. 오전에는 10시부터 3시, 오후에는 3시부터 8시거든요.
0: Excuse me. I meant I want to buy a rechargeable radio, and I have a charger at home. So, will this radio work with other chargers? If it doesn't charge, the radio will be dead, and I won't be able to use it.
1: Dead? 아이고, 그래 죽을 만큼 힘든 거 시키면 요새는 법이 큰일 납니다. 여기 이 매장 관리하고 매니저 오케이? 저기 계산만 하면 됩니다. Money counter 오케이?
0: Oh, you mean I have to pay by cash only?
1: 아, 캐시. 현금으로 월급을 달라 이 말인가 봐. 그런데 아무리 최저임금이라도 요새는 다 통장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통장 없어요. 노뱅크.
0: I'm sorry, but I just want this charger. Does it work?
1: 당연하지요. Work okay. 오늘부터 당장 일하면 됩니다. 요새 K관광 이래갖고 외국인 손님도 많은데 아이고 영어도 잘하고 진짜 든든하네요. 자, 유니폼부터 입으러 가입시다. 따라오이소. 그런데 월급은 통장으로 나갑니다. Come on.
0: Excuse me. Where are you taking me?
2: 오늘 배워볼 표현. 다른 충전기에 호환 가능한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0: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0: Work. 일하다 말고도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기계 같은 것이 작동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This isn't working. A는 B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A doesn't work with 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다른 충전기에 호환 가능한가요?
0: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u.
6: Muoshiten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3:00

0: 欢迎来到超级访问。韩国和中国长期互为重要的贸易伙伴，最近呢，随着全球经济环境以及贸易秩序的快速变化，两国间的经贸的合作的重要性也越来越凸显。那今天呢，我们专门为大家邀请到了韩国贸易方面的专家，一起跟大家聊一聊呢这方面的故事哈。对，한국과 중국은 올해 기간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네, 자리해온 국가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경제 환경과 무역 질서가 빠르게 변환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한국 무역 시장의 흐름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오신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무역협회 부산 지역 본부 권도 겸 본부장님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선 우리 화오지엠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장 권도겸입니다. 한중수교 34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부산과 중국을 잇는 소통의 창구인 부산 화어지음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중수교가 맺어졌던 1992년에 무역협회에 신입직원으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34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다소 다시 한국무역협회 한국지역본부장 한중建交 34주년의 即将到来的 日子 통과能够连接 釜山与中国的沟通的窗口的这样的一个 节目《华语之音》呢，与大家见面哈，他本人感到呢十分的高兴呢，也非常的荣幸。他说呢，巧合的是呢，他在韩中建交的1992年，就在这一年呢，进入了韩国贸易协会，在韩国企业的这个贸易现场呢，一直呢工作了34个年头哈。对，所以呢，这里是一个特别有意义的一件事情。那首先呢，来到《华语之音》呢，能否请您呢来介绍一下哈，咱们韩国贸易协会釜山地区本部那起到了一个怎样的作用呢？ 본부장님 먼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전시회 참가 지원, 복잡한 수출입 행정 절차와 규제 애로 해소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2022년부터는 그 현장 맞춤형 무역 인재를 양성하는 부산 트레이드 루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년 4번씩 개최되는 부산 굿모닝 CEO 포럼을 통해 수출 기업인들에게 경제와 무역 동향 및 디지털 전환, AI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역협회의 핵심 역할은 현장 목소리를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건의입니다. 예. 최근에 수출입 물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그 운송을 돕기 위해서 한국 국적의 해운선사와 한국 수출 기업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부산 선화주 상생협의회라는 조직을 출범시켰고요. 또 AI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제조업체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던 한국 제조업들이 부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리쇼어링, 예. 이런 관련 그 정책 과제 보고서와, 예. 또 해상 운송으로 수출을 할 때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운임 보험료 포함 운송 조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IF 조건으로 한국의 수출 화주들이 앞으로 수출할 때는 해운 해상 운송을 할 때는 CI 조건으로 CIF 조건으로 예. 많이 이용해 달라는 캠페인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수시로 발생하는 무역에 관련된 변수들이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 예,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好的，那他说呢，咱们釜山地区本部呢是助推釜山的出口企业呢走进全球市场的一个坚实的推手。那具体来看呢，首先呢主动的去发掘境外的采购商，协助呢去参展，包括呢出口进出口行政手续的。 办理，也参与呢监管。他说呢，首先呢，从2022年开始呢，通过釜山贸易新秀这个活动呢，培养了一系列的优秀的一线的企业。另外呢，每年会举办4次哈，釜山早安 CEO 论坛，能够呢扎实的去帮助出口企业家呢去了解呢经济贸易的动向以及呢。 企业的数字化哈，另外呢，最重要的就是咱们贸易协会的这个核心的作用呢，就是将现场的真实的这种声音呢，实质性的传递到政府和相关的一些地方自治团体等一些呢机构和部门的这样的一个呢政策建议的一个核心窗口的。 作用哈，那这方面的话，他说呢，最近呢，在全球物流不确定性增加的情况下呢，韩国呢船运公司呢和出口企业呢，就成立了釜山船。

0: 进棚之前呢，那么部长也跟我们真的是语重心长的跟我分享了，他在前不久，应该在5月份的时候呢，去到了，中国上海和南通去访问哈、啊。他说这一次的访问之行是他时隔20年之后的再一次呢去上海，那他真的是感叹中国的发展啊之快哈、啊。好，那跟我们分享一下呢这次访问的目的哈、啊，让你印象深刻的事情是什么？네 최근 부산 교부대과 함께 중국 상하이와 남통을 네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방문은 어떤 목적이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1: 네, 지난 5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부산 지역 본부 주관으로 부산 소재 중소 중견 제조업체들 25개사 31명의 기업인과 함께 상하이시와 난퉁시의 산업 교류단 형태로 방문을 했습니다.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합작법인 설립과 기술 교류 등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상하이의 지휘한 로봇 회사, 영어로는 에지보트라고 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들을 시찰했고 이런 것들이 부산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중견 기업인 P사, 이름은 P사로 표현하겠습니다. 현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 또 H사는 합작법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부산도 요즘에 그 배를 만드는 그 주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이제 부산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일부 부품을 중국에 하청을 주었었는데 한 과거 수년 전에 비해서 현재 중국산 조선 기자재 부품의 품질이 매우 좋아져서 이번에 그 가서 그런 품질이 좋아진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중국 기업과의 교류가 더 수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중국산 그 마치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0: 직접 보셨어요?
1: 직접 가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방문한 기업인 중에 한 분은 한두 대를 구입하고자 선주문을 했는데
0: 아, 그 바로 그 당시.
1: 구입한 이유가 아직 그 지사가 한국에 설립되지는 않았지만은 구입한 이유가 로봇은 그렇게 뭘 지시를 하면은 태만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0: 네, 쉬는
1: 직원들이
0: 시간 없이.
1: 그 임금 협상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0: 네,
1: 일은
0: 그렇죠.
1: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한테 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0: 역시
1: 않으면
0: 사장님.
1: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를
0: 와,
1: 하기 위해서
0: 똑똑하시네.
1: 주문을 두 대를 했습니다.
0: 네, 재밌습니다.
1: 이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성과도
0: 네,
1: 있었습니다.
0: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好的，很多趣事哈。来，那今年的5月份呢，应该是中上旬哈。他于釜山地区呢，本部主管25家公司的31名企业家呢，一起呢，率团去访问了中国上海南通产业交流团这样的一个出访。这也是历届规模最大的。目的呢，此行的目的呢，就是，这个超越的单纯的这个出口啊，这个层面上呢，他想深度的去寻找呢更多的合作伙伴，以及呢进行这种技术交流的一些考察呢和合作。特别呢，他印象深刻呢，就是视察了上海的这个 AI，机器人。公司目前作为世界最高水平的 AI 企业哈，那他真的是实地的去感受到了釜山的制造产业未来呢，在智能工厂方向发展的一个未来的可能性。那这是让他印象深刻的事情。同时，他也分享了，就是在现场的话呢，有这个直接就有下订单的2台机器人。对，这个至于呢，原因呢是，也很搞笑哈。对，我觉得这也是刚刚我们也是直播间的，是非常的气氛，非常的欢乐。对，这位老板买下订单的原因，其实并不是说着急呢，直接呢投入生产，而是什么呢？众所周知呢，机器人哈，你只要是给它呢准确的指令之后呢，它可以呢24小时呢不间断的一直的工作，而且是准确的去执行你的工作，不带偷懒，你不用休息。

0: 对，都不用吃饭哈。然后呢，他是怎样的？是要警惕他的员工，就是你如果呢不好好的工作的话，那你迟早要被这些呢永无休止、不用休息的机器人取代。所以他其实是一个员工督促员工的一个方式哈。那另外他说他让印象深刻呢，是访问了这个P 公司和 H 公司，包括 P 公司决定了在当地呢设立工厂，这也是此行的很大的一个收获。H 公司呢决定具体的去，这个设立呢，法人，包括呢，具体的这样的一个意向的达成。除此之外，几家公司的话呢，也有这个购买，这些中国产的类人机器人的这样的一个直接下单的情况哈。他说呢，这次行呢是真的是打开了一个实质性的一个商业合作的一个很好的一个局面哈。嗯，没错。好，很有趣哈。那您认为呢，韩国和中国呢在贸易领域呢究竟是一个怎样的关系呢，以及怎样的局面呢？네아본부장님께서는무역분야에서한국과중국이어떤관계라고보시나요그이유도궁금합니다
1: 네그동북아시아의중국일본한국은전세계에서가장빨리성장했고
0: 예
1: 또앞으로도성장가능성이가장높은지역이고이중에서도중국과한국은그질적도약을함께하고전략적파트너가되어야되고풍락을함께앞으로헤쳐나가는동주공제의관계라고할수있습니다
0: 예
1: 한중간교육상품의대부분은반도체라든지이중간재거든요중간재나부품인데네네네한국전체의중간재교육량한국과전세계200여국의교육량중에대략중국과의교육비중이 85% 에달할정도로압도적으로한중간의중간재교육은중국간의교육비율이높습니다최신또지표를말씀드리면금년도1월에서5월까지누계기준으로한국의중국수출은작년에비해서 59% 가늘었고또부산입장에서중국수출은 29% 가이제증가를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중국은부산의입장에서는두번째수출국가라고할수있습니다앞으로그간의협력을넘어서서
0: 네
1: 더많은협력이필요한관계다이렇게생각합니다
0: 네네네알겠습니다他说现在两国呢，首先他阐明了一点，就是不仅是韩国与中国之间的这个关系呢，这其中呢，那还有中日韩三国的一个在未来的持续合作呢和成长的这个空间呢，其实是非常的广阔哈。他说呢，以韩中两国的情况的话呢，既是一个可以实现质的飞跃的一个战略合作的关系，同时也是呢风雨同舟的伙伴关系哈。那么韩中间的贸易商品的大部分呢是半导体为代表的一些所谓的中间材料呢和零部件。那么他说到几个数字哈，那就是在2026年的1到5月份的统计的结果呢，韩国对华出口的同比增长呢是达 59%， 然后呢釜山的对华出口增长呢是 28.9%。他说呢这个截至一看到5月份为止的数字的话，中国呢是釜山的第二大出口对象国。好，所以两国的关系呢真的是密不可分啊，而且是未来的发展那也是指日可待。那么咱们贸易协会呢为了这个釜山企业能够进军包括中国市场在内的海外的市场啊，那么其实呢持续不断的提供着各种各样的一些活动，包括一些援助啊。那么如果说有目前企业得到最多帮助的这个一些活动是什么，能不能给我们介绍一下哈。네무역협회우리무역협회에서는부산기업들의해외진출에의해다양한지원사업도운영하고계신데요현재기업들이가장많은도움을받고있는프로그램이나이런프로그램이있다면소개를부탁드립니다
1: 부산지역에등록되어있는무역업체숫자는약1만개입니다
0: 예
1: 이모든게제조업체는아니고
0: 네
1: 트레이딩만하는업체를포함해서약1만개가있는데요이게기업들의업태도다양하다보니까사업을하는방식도다양하고요청하는그지원내용도상당히다양합니다최근에가장수요가높은것은
0: 그렇죠
1: 수출을 할 때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0: 예.
1: 수출했다 그러면 수출하는 데 투여된 물류비를 300만 원 한도 안에서
0: 예.
1: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0: 예.
1: 두 번째는 매년 하는 거지만 부산의 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나가서 마케팅을 할 때
0: 예.
1: 그 부스를 임차하고 하는 비용을 전액은 아니지만
0: 예.
1: 약 80% 가까이 저희가 지원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오, 좋습니다.
1: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무역 관련 전문가 풀을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초보 수출 기업이 어떤 문의를 해왔을 때 그
0: 예.
1: 업체를 찾아가서
0: 네.
1: 말로 설명하고
0: 네.
1: 뭐 해외에 오다가 왔을 때 답장을 쓰는 것도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걸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최근에는 그 부산시에서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북극항로로 이렇게 수출 물류의 루트를 다시 북극항로로 여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 운송 루트가 생기면
0: 네.
1: 많은 기업들이 그 물동량을 거기다 이제 발주를 해야
0: 네.
1: 그 싣고 갈 거 아닙니까?
0: 그쵸.
1: 그 기업들이 많은 물동량을 거기다 오더를 줄 수 있도록
0: 네.
1: 이렇게 홍보 역할을 하고 있고
0: 네.
1: 그거 밖에도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무역업체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 무역협회는 항시 정부 정책 방침에 맞추어서
0: 네.
1: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规模较小的这个中小企业呢是达一万家，那因为这些企业的规模也好，还是说呢他们各自的这个发展的。 这个方向和方式呢都各不相同，因此呢，对于他们的这种相关的这种援助以及呢这样的活动也是多种多样的。好，那总的来说呢，首先呢就是也是最热门的部分，就是呢对于呢出口企业呢每家企业呢是提供了300万韩元的一个物流费的一个援助哈。第二个的话呢就是给出口企业那么明年的定期呢参加呢海外举行的一些专业展，然后呢这个给予呢。 参展费用的一个援助，当然并不是全部了，是这个比例大概是8%。第三，他说呢是提供专家的上门的咨询服务，那么咨询现场咨询员呢他是一对一啊进行一个配送，有经验的专家，然后呢给企业上门解决呢随时遇到的一些实际的问题。他说除此之外呢还培养呢专业人才，为企业呢介绍就业呀，鼓励出口啊等等啊，再包括呢说作为呢这个出口物流划时代的转折点的这个推进的这个北航北极航道，对这样的一个趋势，还包括呢在政府层面上国家整体上呢去开展的符合韩国政府的一个政策方向的一个多种的活动呢也都在持续不断的去举办啊，希望能够呢给企业一些呢。 这个实际的帮助哈，好，再次感谢您在百忙当中呢来到华语之音，那给大家分享了很多的一些这个感悟哈，以及呢自己的收获。那节目的最后，对于我们的热心听众呢有什么想分享的？네 마지막으로 우리 화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 있는 무역과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요즘에 그 무역의 정의라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게 그간의 무역이었다 그러면
0: 네.
1: 요즘에는 그 노동력인 인력도 쉽게 국경을 오가고 있고 돈, 그 자본이 또 국경을 쉽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상품과 인력과 돈이 이제 국경을 오가는 새로운 그 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시대에 그 중국과 한국이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는데 저희 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부산무역에 힘찬 도약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他说呢，贸易呢，不仅是商品，在跨越国境的流动，也包括呢钱、资本，和人才的。 跨国的流动。他说在这里呢，他表示韩国贸易协会釜山地区呢本部呢将继续呢去开辟呢更新的道路呢，让韩国企业呢在中国这样的一个巨大的市场当中呢去飞得更高，达成更多的合作。他也衷心希望呢咱们华语之音的听众朋友们也能够多多去支持呢釜山在贸易方面的发展。嗯，再次感谢哈，네 오늘 인터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谢谢。好的，再次感谢呢，部长的分享。嗯，对，分享了他在与中国哈，在内的这个世界各国的在交流当中的一些感触哈，发自内心的这个感触，也让我们体会到了交流的意义哈。好，那我们时间的关系呢，进入歌曲的时间，为您带来梁静茹的《会呼吸的痛》。

0: 하늘로 갈게요. 요즘 저 딸이랑 좀 많이 영어 연습하고 있거든요.
1: 네.
0: I taught her that's not fair. 불공평해.
1: Yeah, that's not 표현을, fair.
0: 이 표현 가르쳤거든요. 진짜 하루에 6번, 7번, 10번, 20번 들어요. 저한테. Directed at me.
1: Oh my gosh.
0: 아, 아빠, that's not fair.
1: You should teach her. This was my favorite phrase, like when I was Haru's age. Seriously?
0: No, thank you.
1: Seriously? 항상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저 티셔츠도 있었어요. Seriously?
0: 그래서 여러분, 원래 원고를 하면 Look outside your window. 여러분, 창문 밖에 보세요. All that rain, all that pitter-patter.
1: I tried to open a curtain.
0: The sky is heavy, this beautiful shade of gray. The streets are slick with rain, and the air smells like wet pavement.
1: Did you write this with ChatGPT? Oh, oops.
0: 아니에요, AI 안 써요, 저는.
1: Okay.
0: 네.
1: Poetic.
0: So it's officially monsoon season here in Korea. 원래 원고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근데 밖에 보면 여러분, 아닙니다.
1: Adjust.
0: Busan's very dry. I can't speak for people. 우리 두둥이 혹시... 그 지방 쪽에는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right? I believe 두둥님 is in the Seoul area, 경기 area. 그래서 뭐 내일부터 부산도 장마철, right? I think we're still in it. I think we're still in the monsoon season.
1: It's pretty humid.
0: So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you know, a lot of us are going to be stuck indoors. And what I like to do when it's raining a lot, of course, laugh at people in the rain. Just kidding. Just kidding. 농담.
1: Mean, 네. cool.
0: But, you know, I like to stir up vibes,
1: okay.
0: right? In the room, being indoors. 그래서 저는요, 지금 I want to share with our listeners how I beat the monsoon season.
1: Okay.
0: 네, 저는 비는 싫어하거든요, 사실, right? It's uncomfortable for me. It's muggy.
1: Well, when you go to work,
0: season,
1: yeah.
0: In the summer, right? 그래서 songs for a rainy day, songs for the monsoon season. 혹시 여러분 뭐 노래 추천 필요하신다면 I will be providing our listeners, right, with some songs to beat the rain for rainy day.
1: If you guys have like one of some songs that you really like to listen to in 네. the rain, just leave it in the comments.
0: 맞습니다. 자, 일단 두둥님이 비가 왔었는지 바닥은 젖어 있는데 사무실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대요.
1: Oh my god, 두둥님이 네. 민순 시즌.
0: 민순 시즌. 오! Play on words. Good job.
1: I actually really like that. Yeah.
0: 네. 자, 그래서 민수's pick in terms of ways to beat the rain. Okay. 자, first song. It's a very popular song that I brought.
1: 제가 알려나.
0: 알 거예요. 자, okay. 일단.
1: 아, 걱정돼요.
0: 그 정도. 에이샤 충분히 이 노래 즐길 나이가 됐었어요. 이 노래 나왔을 때.
1: Okay.
0: 자, 부장님 틀어주세요. Guess the song.
1: People still listen to this?
0: 노래 알죠?
1: I think. Yeah, I think I know.
0: Baseline 아주 아이콘합니다.
1: 이거 아직 듣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되게...
0: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1: I'm shocked. I thought you had better music taste.
0: Asia, it's not about the most recent songs. 최근 노래는 아닙니다.
1: No, it's not about recent. This is like 광고 음악.
0: 맞아, 광고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노래 갖고 온 이유가
1: 네.
0: I wanted to familiarize our listeners because this is not my pick. Not that version anyways. 그래서 오늘은요, my first song, my first pick is actually this song, Feel It Still by Portugal the Man.
1: Okay.
0: 이 밴드 이름도 너무 특이하죠.
1: Yeah.
0: They're not Portuguese, by the way. They're an American rock band.
1: Oh.
0: And it's not one dude. It's the band
1: Multiple.
0: name,
1: okay.
0: right? 그래서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 아, 원래 오리지널 버전 very 신나고 baseline oh makes you want to kind of like 좀 이렇게 춤추고 싶은 그런 느낌 주잖아요. 오히려 probably it fits with you more like your songs, right?
1: Yeah.
0: 근데 제가 갖고 온 버전 it's a remix of this.
1: Okay.
0: 진짜 칠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부장님 틀어주세요. 아니 좀 웃으면서 좀 들어가고 smile
1: just,
0: a little bit.
1: What am I listening to? Keep my hands on myself. I go dust them off, put them back up on the shelf. Okay.
0: So this version of Portugal the Man's Feel It Still, very stripped down. 자, stripped down 표현이 뭐냐면요. 뭔가 막 붙어 있고 막 하면 그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If something is stripped down, 뭐가 많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진짜 완전 minimalistic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 노래가. 그래서 Portugal's Feel It Still, 이거는 Medicine Remix라고 합니다.
1: Okay.
0: Medicine, spelled M-E-D-A-S-I-N, right? So what the band does, they slow the tempo and they add these heavy bass lines to it. 네, 왜냐면 원래 원곡 붐, 붐, 붐,
1: yeah.
0: 붐 이런 느낌인데 it just kind of bass line 깔아줘요. 들어봐요.
1: It's very 카페나
0: It's very lo-fi.
1: Yeah, lo-fi.
0: Lo-fi, I think, right? Low fidelity.
1: It's very, yeah.
0: 제가 진짜 좋아하는 특히 너튜브에 들어가면 이런 음악 느낌 진짜 많이
1: 나거든요. Yeah, you mentioned it.
0: 그래서 Portugal the Man's Feel It Still, the Medicine Remix. 이 뭐라 그러지? 이 멜로디랑 이 베이스라인이 뭐가 좀 이렇게 좀 촉촉하게 좀 스며드는 그런 느낌을 줘요, 저는. 네.
1: Judging, not judging.
0: 그래서 막 비가 막 와 막 이렇게 올 때 이 노래 틀고 진짜 차 내면 감성 장난입니다.
1: Okay, 취향
0: vibe is off the charts.
1: Okay.
0: Okay.
1: Okay.
0: 네.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아시아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1: Okay. I'm getting hopeful.
0: 요즘의 아티스트인데요. 제가 네.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1: Okay.
0: SZA입니다.
1: Okay. Now you're talking.
0: 이봐, 원래 첫 번째 곡부터 이런 표정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Oh my god, I love SZA.
0: SZA, what is there to say about this artist? She's under Kendrick Lamar's label.
1: Oh.
0: 네. And she came out of nowhere. She did a lot of features for like yes. Kendrick Lamar and that label. But then she broke off. I think it was like her, like the world knew her when she featured on the Black Panther soundtrack.
1: Yeah, All the Stars.
0: 네,
1: or
0: All the
1: like
0: Stars
1: that.
0: With Kendrick Lamar. Oh, who is SZA? 근데 SZA 이름도 너무 특이해요. 스펠링이 그냥 S Z A.
1: Yeah.
0: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처음 보고 like when they first saw the name, how do I say this? SZA?
1: Yeah, I know.
0: Right?
1: Yeah.
0: SZA. Let's welcome to the stage, SZA.
1: SZA.
0: 네. 어떻게 보면, it's like you pronounce 그 letter 소리를 내는 거예요.
1: SZA.
0: Yeah. SZA.
1: Okay, so what's the song?
0: 네. It's titled. 좀 오늘 급하다.
1: No, man. 소동이 길어요.
0: 자, the SZA song I brought, 이것도 감성 장난입니다. The title is Good Days.
1: Okay, I love that album. Okay, this is a good song.

0: 제 취향이 아니어서.
1: 아 그래요.
0: Like I don't think it's bad. It's just not my type of music.
1: So X Factor. 이거 이 단어는 들어봤잖아요. X Factor. The title of the song is X Factor.
0: Isn't that like an audition program?
1: 맞아. 그런 쇼도 있죠. It's like a survival show.
0: Yeah.
1: 네, X Factor의 survival show도 있고요.
0: But is this like X 전 남친?
1: 아, 그래서 it's a play on words in the title. 그래서 제목은요, 그냥 글자 X Factor가 아니고 EX Factor.
0: 아.
1: Okay. 그 X를 할 때 X
0: 전
1: boyfriend.
0: 남친 요인?
1: 전 남친 요인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0: Okay.
1: Because when somebody says, oh, that's the X Factor. 쉽게 말하면 뭐 그게 좀 킥이다. Right? If something is an X factor, that means it's because of that. 엄청 큰 효과를 주는 뭐의 요인 되는 건데. 근데 play on words, X를 EX as an ex-boyfriend factor입니다. So in this song, Lauryn Hill, once again, she's reminiscing about the old days
0: okay.
1: with her. And then her ex-boyfriend, 아직 완전 끊은 건 아니라, he keeps kind of like doing this push and pull with her.
0: Oh, 밀당. Okay.
1: 맞아요. 밀당 하면서 야, 밀당 진짜 이거 못 했잖아요. 특히
0: red flag.
1: 맞아요. Red flag, right? 특히 이제 사귀지 않으면 it's definitely a big red flag.
0: So like a situationship kind of.
1: A little bit, but it's so hard on her. 너무 힘들어요. 네. So throughout the whole song, she's basically telling, you know, telling a story about her ex. How she just can't let go. And that's the X factor, basically.
0: Oh.
1: For a lot of people, 이 전 남친, 전 여친, 이렇게 까먹을 순 없잖아요. Because you have history. You know, you have all this.
0: You have a wife.
1: No, I'm saying in general.
0: Okay.
1: In general.
0: Okay.
1: 저 와이프에서
0: I just don't want you to get like.
1: 전 남친, 여친 이런 거 없습니다.
0: Okay,
1: 네네.
0: okay.
1: So for a lot of people, it's this, you know, this, what do you call it? This vibe that a lot of people get into mm-hmm. in that kind of situation. And Lauryn Hill in this very sad version of this song. 너무 딱 들으면 슬프잖아요, the tone of the song. She sings it so painfully, I feel like. 저 진짜 이 아픔, 이 고통 있는 사람을. 아, 나 이번에 좀 이렇게 공감이야.
0: 왜, 저요? 저 티나요?
1: 살짝. 살짝, 네.
0: No, man. It's like your hat 때문에 집중이 어려워요.
1: 아, 그래요? 나 지금 장마 때문에 비 맞고 있잖아. 네, 일단 벗을게요. 네. So, for me, 이게 비 오는 날, 이 뭐라 그러지? 좀 감성을 이제 좀 극대화해주는 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kay? I feel like I recommend her whole album. The Miseducation of Lauryn Hill.
0: Okay.

0: 앨범 from front to back 하나도 skip 안 하고 너무 좋아요. Okay. But for this one, this painful memory, and you could hear in her voice.
1: Mm-hmm.
0: Once again, 이렇게 비 보면서 쫙 멍 때리고 하, 전 남친 전 여친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없습니까?
1: 있겠죠.
0: 네,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 가끔씩 그 생각 날 수도 있으니까요.
1: Yeah, I just like for me, I'm the opposite. If my life is like a pain in the butt, I listen to music so that pain goes away, not to amplify that pain. You know?
0: 그래요?
1: 네.
0: 저는 막 극복하는 것보다 like I want to be like in it.
1: In it?
0: Yeah. Like, you know what I mean? I want to like drown myself in that 감성, in that vibe.
1: 네. Okay.
0: 그래서 아니 일단 근데 A샤가 조금
1: 아 엄마가 좋대요.
0: 아 어머니 다행 어머니 혹시 여기 앉으실래요? 진짜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싶다.
1: 두둥님께서 전 남친 전 여친이 아니라 전 선풍기 전 에어컨은 뭐 하고 있을까?
0: 전 에어컨하고 전 뭐라고요? 선풍기 뭐 하고 있을까?
1: Yeah.
0: 너무 더워서 그렇죠.
1: 네.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타이밍이 살짝 그래요. 왜냐면 I expected heavy rain, right? today. But none was found. 오.
1: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0: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치면 되죠?
1: 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저도 몰라요.
1: 어, 삼겹살 먹고 싶다. 두둥님 완전 인정.
0: 비 오니까.
1: Yes. 네.
0: 자, 일단
1: Oh, I love that song.
0: So, first couple of songs that I introduced, Ways to Beat the Monsoon Season, What's in My Playlist. This is brought to you by me, but stick around. Asia is going to be sharing her picks when it comes to beating the heat. Nice to Minsu. 자, Asia's turn. 여러분 볼륨 이제 키면 됩니다. 볼륨 조금 올리고요.
1: Nah, man. 네.
0: 그래서 특히 오늘
1: 네.
0: Here in Busan anyways. I don't know about other parts of the country. Other parts once again did see rain. 부산 사람들보다 지방 사람들이 아마 이 방송 들었으면 민수 너무 공감될 것 같은데. But no rain here. But so Asia has brought a couple songs that she has in her playlist
1: yes.
0: to help our listeners beat the heat. What do you got, Asia?
1: Yeah, 사실 막 한 11개 정도 보냈는데
0: 네.
1: 두 세 개만 하라 해가지고 I was like 다 탈락 했다가 이제
0: 아니 네. 난 완전 공감해줘야지. Asia 어떤 것 갖고 왔어?
1: I remember 한 처음에 이제 콜라주처럼 6개 보냈는데 민수님이 네. 다 모른다고 되게 유명한 곡만 골랐는데
0: 아니, 맨날 틱땡에 나오는 노래만 듣지 말고 Asia.
1: These are good.
0: 네.
1: Okay. Wait.
0: 좋아요. 저도 노래 들어봤거든요. I listened to the songs that Asia picked
1: uh-huh.
0: for today's show.
1: Okay.
0: Like I would bump it. I would okay. bump it in my car.
1: Okay.
0: Right?
1: 하루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0: 일단 하루 아직 그 나이 나는 것 같아.
1: Is there like a specific Like, order do I have to follow, or do
0: well,
1: I just...
0: Well, the first one...
1: Should I go with Drop Dead first?
0: 네, 부탁드릴게요.
1: Okay. Drop Dead. 넘어져서 죽다. 아닌데, 그냥 쓰러지다, 죽다? 근데 전혀 그런 곡이 아니에요. It's by Olivia Rodrigo.
0: 네.
1: And this is her newest album. You seem... 뭐였지? 길어요.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in love.
0: That's the title of the album.
1: Yeah.
0: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in love.
1: Yeah, so this was a shock to everyone because Olivia Rodrigo, she was famous for dating Louis, what is his last name? Partridge, 모르겠어요. Anyway,
0: Partridge?
1: Yeah, thank you. Louis Partridge, and they were known as like, everybody loved that celebrity couple. They were the power couple. They were so cute together. But then she releases this song and they're like, oh my gosh, they broke up.
0: Oh.
1: So basically the producer said, "Hey Olivia, you seem pretty sad like being like a girl in love. 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 보여?"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0: 그래서?
1: So yeah, so like her songs 보면 막 The Cure, Poison 막 이런 그러니까 루이 그 사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포이즌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없어 이런 내용인 거죠.
0: So these are songs right after the breakup with her boyfriend.
1: Yeah.
0: And the title a question that somebody just threw to her. Why do you seem so sad for a girl in love? 너 지금 사랑에 푹 빠져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 보여?
1: The producer said that.
0: 아 근데 아직 헤어진 걸 모르고 있었구나.
1: Yeah,
0: the,
1: and
0: the
1: then
0: producer.
1: I don't know about that, but like we knew that they broke up from this album. Like the general public. And it was, the songs are very beautiful. Like,

0: So when she's performing this song,
1: 야,
0: 아, 네. 이거 계속 부른다고요?
1: 야.
0: 이거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1: 해보실래요?
0: 네. 네. 그거 옛날에 우리 그, 저 뭐지, 그 클럽 음악에 그 EDM 음악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1: 이거 맞죠?
0: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어, 근데 이거 it's a very like happy go lucky song.
1: 오 마이 갓, 두둥님이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아 했는데 완전 정확. That's precise.
0: 맞습니다. So Zara Larsson, she's also an artist that kind of grew up in front of the world with her music. She started when she was very young.
1: Yes.
0: As well, right? So Zara Larsson, 아까 뭐였죠? Midnight Sun.
1: Yes.
0: 네.
1: Midnight Sun.
0: Sun, sorry. There's only one sun.
1: Yeah.
0: There's only one sun. Sorry. 아, 근데 이건 느낌 좋다.
1: Yeah,
0: 아, 나도 요즘 이제 SNS 들어가서 좀 음악을 들어야겠네.
1: Yeah, like 네. 저 이렇게까지 모르는지 몰랐어요. 충격. Like, 아예 아실 법한 노래도 말했거든요. Like Drake. 이번에 앨범 냈잖아요.
0: 저,
1: 그것도
0: I like,
1: 모르시고.
0: I like 옛날 Drake. 요즘 Drake.
1: Okay. Or like Justin Bieber's new album.
0: 어, 그건 Swag.
1: Yeah, Swag.
0: 아, 그건 들었죠.
1: Yeah, it's like Daisies, Yukon.
0: 저도 Justin Bieber 좋아합니다.
1: Justin Bieber is doing for the 그 뭐냐 World Cup final 노래 한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It's Justin Bieber.
0: Oh, really?
1: Yeah, Justin Bieber is doing the final thing. I don't know the
0: like. I had no idea.
1: Yeah, I am so excited.
0: 네. 근데 우리 PD님도 부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2: 네.
0: 계속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민수 그거 몰라? 라고 할 그런 표정을 살짝 주고 있었는데 아, 오케이 어, 근데 에이저가 갖고 온 노래 다 I'll be honest 시원합니다
1: Yeah, it's like a dance song
0: 맞아요
1: I'd say.
0: 노래들이 The Olivia Rodrigo song and the Zara Larsson song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If I were to describe it in one word Very breezy
1: Oh
0: Okay. Breezy. B-R-E-E-Z-Y.
1: Okay, I would say Drop Dead is more breezy.
0: 그래.
1: I would say Midnight Sun is like UV index 10. I don't know. It's like, 뭔 느낌이죠?
0: 아니, 그냥, 근데 빠른 노래긴 한데 그 시원함을 주니까
1: yeah,
0: I would still call it breezy. 뭐가 breezy, B-R-E-E-Z-Y. Breeze가 그 바람이잖아요. 이게 wind보다 좀 시원한 그런 느낌 주는 바람.
1: Yeah.
0: We call that a breeze,
1: yeah, it's
0: right?
1: Like, oh, like, thank God, a nice breeze, like, you know.
0: 어, 근데 우리 001님도 어, 10월에 자라 라슨 내한 어,
1: 아, 그러니까요. 저 딱
0: 나왔는데.
1: 캐나다 갈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0: 가지마. 대학교 가지마.
1: 라멘.
0: 야, 가지마. 네. 어, 근데 에이자, I'll be honest, once again. 네, 시원했습니다.
1: Thank you.
0: 네. So these are songs. Okay, Olivia Rodrigo and Zara Larsson is obviously, I have not caught up with their most recent songs.
1: Mm-hmm.
0: After today, I shall.
1: Thank you. And just keep catching up on like Gracie Abrams, Taylor 네. Swift, and the list goes on.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겼어요.
1: This wasn't a battle. This was 공유. Like our 취향 is
0: 맞아요.
1: so different. It's like comparing like, I don't know, an apple to like a 수박.
0: 사과 얼마나 맛있는 잠깐 who's the 수박 and who's the apple right
1: 저
0: now?
1: 저 사과할래요.
0: 아, 오케이. 여름 수박이지 않습니까?
1: I don't like 수박.
0: 어, 여름 무슨
1: I don't like watermelon.
0: 아, 그렇게 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근데 한국에는요.
1: 네.
0: When you think of summer?
1: Mm-hmm. 냉면.
0: 냉면도 생각하긴 한데
1: 네.
0: you think of like water, like swimming pool, right?
1: Yes.
0: 네. 근데 저는 뭐 수영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when I think of summer and I think of like water

0: 어, 그건 네 생각이고.
1: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game we have going on.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그쵸, 이샤?
0: Yeah,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1: That's right. 네, 아까 우리 날씨 요정 있었을 때 오늘 너무 더웠다, 너무 습했다 이거 습했다고 말하니까
0: 네.
1: 우리 부스타분들 많이 코멘트 달고 있습니다. 우리 빙고님이요. 부산분들 아가미가 생겼다고? 라고 하는데 아, 너 밖에 너무 거의 그냥 물에서 살고 있다 하니까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아가미 그거
0: gills.
1: gills라고 하잖아요. 네, gills. 이거 잉어처럼
0: 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라란따
1: 됐어요.
0: What's 그게 뭐예요? 인연어? 인어? Mermaid?
1: 아, mermaid? 인어 사람? Mermaid?
0: 아, 어. 얼굴은 사람이고.
1: 어, 그건 mermaid.
0: Mermaid.
1: 그게 mermaid잖아요. 네, mermaid는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
0: 야,
1: 그거잖아요.
0: 야, tail 다닌.
1: 네.
0: 야, 아닌가요?
1: 차이를 보여줘. 으,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0: Oh my god.
1: Oh, what is it? It's oh, blobfish.
0: 아.
1: 네, 일단 어 근데 그 분명한 정확한 더 이름이 있을 건데, I think 네. we all call that a blobfish. 네. blobfish 맞아. 이게 blobfish니까 네. 바로 이렇게 사진이 뜨잖아요.
0: 망 중어?
1: 한국말로?
0: I'm getting very confused.
1: 맞아요.
0: I think something like that.
1: Blobfish입니다.
0: Oh my 네. gosh.
1: 에이, 부산 사람들 이거보다 조금 살짝 더 잘생겼지. 네. Don't underestimate us. Right? 네. 자,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오늘은 럭키 비키 밸런스 게임인데요. Today is July 7th. Ooh, yesterday was 아니네. I was gonna say yesterday was June 7th, like 6-7. But then I realized it's July.
1: You're a month late.
0: I know, I'm a month late.
1: You're a month late on that.
0: But anyway, July 7th in Korea, the number 7 is considered a lucky number.
1: Yeah. So, but lucky numbers, you know, aren't the same everywhere, though, mm-hmm. right?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ideas about what brings good luck.
0: Mm.
1: In Italy, 13 is supposed to be lucky.
0: Oh, okay.
1: But 17 is considered unlucky.
0: Why?
1: Don't ask me why. 그게 원고에 안 적혀 있어요. In India, 108 is considered a sacred and lucky number.
0: Okay.
1: 네. In Ireland, people are more likely to talk about a four-leaf clover than a lucky number.
0: I right? have one. 하나 있어요.
1: 어, 맞네. That's a four-leaf clover.
0: 그쵸? 친구가 뜨개질로 만들어주세요. 네. 키라라 되기 전에.
1: Oh, she knitted you a four-leaf
0: yeah.
1: clover.
0: 어. 있어요.
1: 어, 너 귀엽다.
0: 그쵸?
1: 방송 끝나고 거기 없을 수도 있어.
0: 안 돼요. 절대 지켜.
1: 아시겠죠? 네. So yeah, lucky numbers, things that are considered lucky, it could be different for people to people from country to country, right?
0: Yeah, exactly. And remember when the phrase lucky Vicky was everywhere?
1: Lucky Vicky.
0: Yes, it became popular because it was all about finding the positivity, like the positive side of every situation. I've 멤버 당원역식이 긍정 생각이시잖아요.
1: Right. 옛날에는 뭐 the glass is half full, right? 그 마인드셋이라고 하잖아요. So here's a question for you, Asia, as well as our listeners. Do you have a lucky charm or I don't know, do you believe in that? Are you superstitious basically, you know? Maybe, I don't know, like a shirt you always wear on an important day or maybe like a routine you never skip or maybe like if you have a lucky number, 뭐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이제?
0: I'm not a superstitious person. However, I've realized that always before an exam, I have the exact same routine.
1: Oh.
0: Like I would always go to the gym before the exam. 다른 날은 안 가도 시험 날 전날은 간다. Cuz like 시험 전날에 I'm very anxious. Like 그러니까 그래서 gym 가고 시험 전날에 everything shower라고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유행하는 건데
1: everything shower?
0: It's basically you shave, like you use a body scrub, you shave, you use 그러니까 완전 풀로 완전 깨끗깨끗하게 씻는 거. So like that, I always go through that.
1: 나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0: 네.
1: Have you seen American Psycho?
0: 아 진짜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잖아요.
1: 아니 그 영화 있는데 그 유명한 그 배우 크리스천 베일 그 배우가
0: 네.
1: 거기, he's in that movie and they show his morning routine.
0: 아.
1: 와 진짜 이게 정상인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루틴을 보여줘요. Like face peel, morning shower, exercise, crazy, right? So
0: 일단 yeah. 그런

0: 루틴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like you're ready for the rest of the day.
1: Yeah.
0: And when something goes wrong, I was like, ah, 아침에 운동을 안 해서 이래.
1: That has happened to me once.
0: 아침에 그 커피를 안 마셔서 그래.
1: Yeah, like once I before my routine was going to the gym before the exam. 그러다가 시험에 늦을 뻔한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그 헬스장이랑 샤워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네. I was running to my exam. 근데 눈까지 오니까 미끄럽잖아요.
0: 아.
1: So I was like 완전 가까스로 도착해가지고 완전 아. 이러면서 시험 치고 그랬었어요.
0: 그 사람 so superstitious 때문에 이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전날.
0: That's a little PTSD for you, right?
1: yeah.
0: So continue question for our listeners. Like, do you have like a lucky charm? Maybe you carry around with you or are you, you know, do you have some kind of superstitious beliefs about, you know, what brings you luck? Let us know while we carry on with our balance game. 자, 그러면 오늘의 Lucky Bicky Balance Game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Round 1.
1: Your flight gets delayed.
0: 벌써 싫어.
1: But
0: oh?
1: you get a free upgrade to business class. or The airline gives you a luxury hotel suite and a complimentary dinner.
0: 오. 자, 여러분. 비행기 연착됐는데요. 초이스가 두 개 있습니다. 연착됐는데 A 무료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or B 호텔 스위트 룸과 식사 까지 제공. 오. 자, 여러분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Alright,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오. Okay.
0: 둘 다 너무 좋은데.
1: 네.
0: 일단 에이전은 어떤 쪽 할 거예요?
1: I think I'm gonna go with the 비즈니스석.
0: 비즈니스석. 자, 일단 상황이. Like you're not going to get to your destination on time. It's already your
1: it's
0: flight's
1: fine.
0: delayed.
1: 네.
0: 이게 연착됐다. Flight's
1: 네.
0: been delayed, right? So you're not going to get to your destination with the time you wanted to. So would you rather get upgraded to business class on a later flight or free hotel suite plus 식사를 제공한다 했는데요.
1: 네.
0: Let's make it dinner.
1: Okay.
0: 이제 연착되면 보통 오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0: 어차피 hotel dinner, usually a buffet. Which one?
1: No, because I would definitely go with the business one. Because like hotel suite room 식사는 I don't know 그렇게까지 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And because I don't know, I'm a person who
0: 뭐 에이전은 뭐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1: 아니 사실 이번에 되게 좋은 호텔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0: 부럽다.
1: Coming from experience, but anyway, I'm very grateful for that. But anyway, I'm definitely gonna go with the business suck just because like sometimes if you're really unlucky, because 저는 혼자 비행하잖아요. 이제 이해는 가지만 앞좌석 분이 이제 완전 뒤까지 이렇게 해서 영화 보고 싶은데 화면이 딱 눈앞에까지 왔을 때 그 상태로 이제 15시간 한국 오는 걸 버텨야 된다 생각하면.
0: 할만하죠.
1: Horrible.
0: 아 아니 그렇게 맞아. If you're
1: 네.
0: okay, I mean
1: that's why I want business.
0: I mean I've done it a couple times. It is doable, but same for me. I would definitely choose being upgraded to a business class seat.
1: Why?
0: Or first class라고 하죠. One, I've never been.
1: Okay.
0: Right. And two, I want to see what it's like lying down in
1: Ooh.
0: An airplane. 저는 그냥 이 seatback 이거 seatback까지는 해봤는데 it's not the same as lying down, right? And three, I want to eat ramen when you're
1: I've tried that
0: 35,000 feet in the air. I don't know if that's an exact number.
1: I know. I've been on first class once in
0: yeah.
1: my life.
0: Oh.
1: It was to Paris and could they? yeah, Bahi. And then 대한 말해도 되나?
0: 아니야, 안 돼.
1: Okay, 거기서만 끝날게요. Okay, and it was like I tried every single thing on the menu that I couldn't eat 저녁.
0: 어.
1: 너무 배불러가지고 싹 다 먹어봤어요.
0: 화난다. I'm angry right now, right? 우리 다은님도 business seats, 비즈니스석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다은님도 그러면 일단 경험 안 해봤다 그 말이잖아요. 네.
1: We never know.
0: But you know, I've seen like 아마 여러분도 미드나 뭐 영화 그런 나온 장면 봤을 겁니다. Mm-hmm. 이제 체크인 하러 가는데.
1: yes.
0: 그쵸. Like oh, like well, you know, welcome aboard, like All Star Airline. Well, welcome. They're checking in. 하면, you know what? We're gonna treat you today. You've been upgraded to
1: yes.
0: first class or business class. 진짜 그런 일 있을까요?
1: Yeah, apparently it's when the plane is over.

0: Rebooked?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at?
1: So you can definitely hack the system to boost your chances to get upgraded to maybe a business class. Mm. 이게 overbooking, right? Overbooking 됐을 때 자동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Okay? So here are the top three rules to keep in mind. First, you have to be by yourself. Fly solo, right?
0: Okay.
1: The chances of you, your wife, and your two kids, right? 이렇게 다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very low,
0: okay.
1: right? 혼자 여행하면 유리하고요. It's way easier for them to move one single person rather than a whole family. Second, buy full fare tickets if you can. Because if you get it cheap, if you get it off promotion, it's always filtered. 아, 이번 어차피 좀 싸게 샀으니까 let's give it to somebody that really paid the full price for it, right?
0: Oh, I've also heard that if you check in really late and economy is overbooked. Mm. Just before boarding, you might get bumped up to business class. That's kind of risky, though.
1: 그쵸, 제일 늦게.
0: Yeah, like late check-in.
1: 아,
0: 네.
1: 그럴 땐, you know, with my luck, 아마 저는 놓칠 거예요.
0: Well, so would you, the first thing you would do as soon as you, like, I don't know, get seated, would be ramen?
1: Take off 다른데요. 라면 앉자마자, excuse me, one 라면. 네. 예전에 뭐 한 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0: 네. 네. 전 제일 처음에 주스 뭐 마실래 해가지고 샴페인 잔 그런 거에다가 오렌지 주스 마셨던 것 같아요.
1: 아.
0: 미성년자니까.
1: 아,
0: And then they gave me steak. Steak.
1: 지금 비행기 타면 스테이크 먹는다.
0: 저 쿠키도 먹었어요. Like their cookies are good too. And I also had a pepperoni pizza too.
1: 혹시 금인 봤어요? Like, you know, people are getting on a flight.
0: 네.
1: 이제 공항에 체크인해서 이분 봤는데 예를 들어 저 아시아 봤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비행기 타면서 아시아는 first class 비즈니스석에 서 앉아 있는데 저는 계속 그 뭐지 그 이코노미 클래스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는 저 사람 뭐야 왜 자꾸 계속 쳐다보고 있어? Right, being all high and mighty in your business class seat.
0: Nah, man, 네. that's definitely not me.
1: 자, real quick, 자 무료 업그레이드 받았어. 이건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got bumped up. To first class.
0: Yes.
1: 그러니까 bumped up. 이렇게 무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So I got bumped up to business or I got bumped up to first class. 비즈니스 무료 업그레이드 됐어. 이 bumped up 듯이 누가 이렇게 둥 치가지고 이렇게 yeah. 올라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let's see what people are saying.
0: I'd say it's a lot of like business.
1: 그쵸. 예, 우리... 분명히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0: 저도 yes,
1: 그렇게 소망을 갖고
0: guys.
1: 있어요.
0: 네. Yes.
1: But couple, we have 주주님 saying, 지우님, 호텔은 그냥 일반 객실이라도 누워서 잘 수 있는데 비행기에서는 앉아서 가냐 누워서 가냐 결정돼서 무조건 비즈니스석이에요.
0: 맞아요. And like the privacy you have.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 아마 오늘 썸네일 보니까 에이전을 네. 그 뭐지? 이,
0: 맞아요.
1: That,
0: 칸막이.
1: 그쵸, that door
0: yeah.
1: slash like partition that they put up, right?
0: 맞아요.
1: 맞아. 너무 이렇게 사람들 막 옆에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0: Yeah, I could actually film something then.
1: 그쵸.
0: Like 저는 그런 분들 제일 대단해요. Like 그 비행기 그냥 일반석에 탔는데 이제 스킨케어 다 찍으시면 저는 옆에 분 혹시나 해서 카메라에 잡힐까 봐 보실까 봐 전혀 엄두도 못 내겠는데 네. If I'm in first class, I would definitely do it.
1: 저는 그 partition 있으면
0: 네.
1: I wouldn't be too worried about getting 그 라면 스프 on other people's clothes.
0: 맞네요.
1: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국물 튀잖아요. 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Nice. No,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We will get to them. But let's get to Lucky Picky Balance Game 주제 number 2.
2: Round 2.
0: You fail to get concert tickets, but you're invited backstage to watch the rehearsal.
1: Oh.
0: Or you get 1 minute to chat with your favorite artist and take a one-on-one selfie.
1: Oh, 자,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나 뭐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팅 실패했는데
0: Ooh.
1: 대신 A, backstage 초대 플러스 리허설 관람할 수 있어요.
0: Oh my gosh.
1: Or B, 최애와 1분 대화 그리고 1대1 셀카.
0: Wow.
1: 찍기.
0: Wow.
1: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근데 가수 저희가 정할까요? 근데 제가
0: 왜요?
1: 뭐 제일 좋아하는 가수라고 하긴 했는데
0: 너무 다를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Who are you thinking of right now?
1: 우리는 우리 세대마다도 다르고
0: 네.
1: 그렇죠. 하니까
0: 누구 who do you think of? Because I'm thinking of like Taylor Swift.
1: 아, Taylor Swift요?
0: Yeah. I'm or like hip hop artists are okay too.
1: 그래요.
0: 한국 분들 중에서는 백예린? But
3: 누구 고르지?
0: Kendrick Lamar? I would be up for that. I would be up for that. J. Cole, I would be up for that.
3: 그쵸. 근데 너무

0: 리허설까지
1: 네,
0: 왔으면 아,
1: yeah.
0: 그럼 달라지는데.
1: Like I'd love to watch Zara Larsson
0: live.
1: Yeah.
0: 아,
1: she's amazing.
0: 일단 I'm going to tell my answer in hour number 2.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건 너무 어렵다.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We will get to those that we missed in hour number 2. Do not worry. But you know what time it is? Time for EPQ.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네,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Three very easy English quiz questions that if you answer correctly, you get so many great prize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자, 오늘 도전자와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놀랐나? 여보세요?
3: 네.
0: 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My name is Sajuha. I live in Jeongwon and I go to Modern Elementary School and I'm in second grade.
0: Oh, oh. Second grade. 아까 이름 뭐라고 했죠?
1: 주하.
3: 서주하.
0: 서주하.
1: 야.
0: 주아.
3: 주하.
0: 아, 주하. 주하입니다. 부장님 주하라고 하네요. 네. 어, 주하, welcome to the show. 네, 환영합니다. 어, 우리 주하 학생, 우리 오늘 그 퀴즈, 올스타 퀴즈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3: 언니가 한 언니 그 BFM 부산 영어 방송 듣고 언니가 신청해 줘가지고 했어요.
0: 아,
1: 언니는 또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3: 언니 4학년.
0: 아, 언니는 4학년. 와, 일단 언니가 신청하고 주아가 하는 거라서 아, 자, 일단 주아 이거 퀴즈 어떻게 하는지 알죠? 세 개만 맞추면 오늘 선물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주아 학생 준비됐습니까?
3: 네.
0: 네, 혹시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뭐 에이샤 언니, 민수 오빠 뭐 힌트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1: 민수 아저씨.
0: 그건 your choice. 그건 your choice고요.
1: Okay.
0: 힌트 많이 주니까 도움 요청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3: 네.
0: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1: Question number one.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one is a fruit?
0: 네, 세 개 중에 과일이 어떤 겁니까?
1: A. Banana. B. Potato. C. Onion. What's your answer?
0: 정답은요?
3: A.
0: A. A. Banana? Are you sure?
3: Yes.
1: 에이.
0: 맞습니다. 네, A. Banana. 한국말로?
1: Yes. 바나나.
0: 바나나. 우리 중학생, potato는 뭔지 아세요?
3: Potato는 감자예요.
0: 이야, 잘한다. 그러면 onion은요?
3: Onion은 양파.
0: 이야, 잘한다. 자, 첫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1: 어머니를 위한 커피.
0: 아, 맞아요. 에, 중학생 이거 마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니한테 줘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 커피 안 주고
1: 네.
0: 바나나 맛 우유를 줄 겁니다.
1: 어때요?
0: 네. 바나나 우유 싫어하는 거 아니죠, 중학생?
3: 네.
0: 아, 좋아요.
3: 좋아해요.
0: 저희가 바나나 우유 쏩니다. 자, 두 번째 준비됐습니까?
3: 네.
0: All right, let's get it.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얘가.
1: Question number two. 아이 두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0: 좋아요, 중학생, 가자.
1: 땡, 오케이.
0: 이제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네,
1: think carefully and choose the best answer. What is the opposite of full?
0: Full 단어의 반대말을 네 찾으면 됩니다.
1: A. Hungry. B. Empty. C. Half. What's your answer? Ooh, this is kind of 헷갈린다.
0: 살짝 헷갈리는데.
3: B.
0: B. Empty. 어, 중학생 혹시 언니 옆에 있어요?
3: 아니요.
0: 어, 혼자예요? 대단합니다. 와, 중학생 이거 너무 잘 맞췄는데요.
1: Yeah.
0: 맞아요. Full는 가득 찬 의미죠. 그래서 full의 반대말이 empty.
1: Yes.
0: 빈.
1: 비어있는.
0: 비어있는.

0: 자, 조혁씨 두 번째 먼저 맞췄으니까 뭐 주죠?
1: 치킨 세트 드립니다. 와!
0: 아이고, 자, 조학생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딱 문제 하나 남았는데요. 이거 맞추면 뭐 주죠?
1: 아, 이거 맞추면 백화점 상품.
0: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드립니다. 조학생 기분 너무 좋죠?
2: 네.
0: 네, 일단 문제를 먼저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퀘스천 넘버 3. Listen carefully to the English phrase, then choose the correct answer. The English exam was a piece of cake. What does the idiom piece of cake mean in the following sentence?
0: 자, 여기서 piece of cake. 영어로 이름 표현인데 이 표현의 뜻은 무엇입니까?
3: A. The exam was very difficult. B. The teacher gave us cake. C. The exam was very easy.
2: Number three.
0: The exam. 3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거. 네. The exam 네. was very easy. 조학생, 이 piece of cake 뜻은 뭔지 아세요?
2: 네. 아주 쉬운 거예요.
1: 어이구,
2: 케이크 먹을 만큼 쉽다는 거예요.
1: 어떻게 알았대?
0: 근데 주학생이 제가 이게 가르치는 그 타임도 있는데 그냥 네. 저 이제 원고 그냥 다 주학생이 뺏어갔어요.
1: Yes.
0: 너무 잘 맞췄네요.
1: 맞아요. 한국말로 하면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이잖아요.
0: 맞아요. 주학생 3개 너무 쉽게 맞췄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지금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죄송해요. 너무 무섭게 했나. 주학생 혹시 네 지금 기분 어떠세요?
2: 지금 너무 재밌어요. 첫 번째는 약간 긴장했는데 다 맞춰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1: 와, You deserve it, girl.
0: 진짜 너무 잘했다, 주학생. 언니한테도 좀 이렇게 고맙다고 하긴 해야 되네요. 언니가 신청해줬으니까, 그쵸? 혹시 언니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네, 언니가 신청해줬고 어릴 때부터 영어 단어를 알려줘서 고마웠어요,
1: 와.
2: 언니.
1: 와. 와,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다.
0: 그쵸? time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ith Minju Sam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Hi, how are you?
4: I am great.
0: 네. great가 그 great 아닌데 느낌상. 근데 이제 민주 쌤 들어오니까 자, 인사하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 아름님, 민주 쌤 안녕하세요. 두둥님, 민주 쌤 반갑습니다. 하는데
4: 반갑습니다.
0: 두둥님도 어나운서분 목소리 들으면 차분해지고 좋아요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두둥님. 네, 저한테 보내는 네 문자라고 생각할게요. 어나운서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민주 쌤도 지금 이제 어나운서 이 자리에서 어나운서이긴 하지만 네, thank you so much for the compliments. But yeah. I mean, how's summer treating you so far?
4: Good. It's just getting so hot these days.
0: 네.
4: 좀 습하고 덥네요.
0: 그쵸.
4: Right? And honestly, all I can think about is cold food. Iced coffee.
0: 네. 맞아요. Iced coffee, iced 또 뭐 있지? 요즘 물도 저도 이렇게 집에
4: mm-hmm.
0: 그 그 담당이거든요. 아이스 트레이 담당이에요, 저.
4: 아.
0: 네, 우리 그 좀 옛날 냉장고라서
4: mm-hmm.
0: 그 얼음 자동으로 안 나오고 I have to fill the ice tray
4: mm-hmm.
0: with water and I have to put it in.
4: Mm-hmm.
0: 그래서 얼음 떨어지면 제 잘못이거든요.
4: Oh,
0: 집에서.
4: No.
0: 네. 근데 you know just making ice and trying to come up with different like not only coffee but tea. 요즘 저희 그 말차에 빠져가지고 네 그냥 뭐 you know
4: 시원하게 드시는 거예요.
0: 네, 그 집에서 아예 그냥 이거 위스킹하면서 그 하는 그 말차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아이스 넣고 마시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4: 네. 너무 맛있겠네요.
0: 우리 랄라님이 근데 말하네요. 우리 올스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민수님 반가워요. 랄라님. 어디 계셨어요?
4: Welcome back.
0: 네, 일단 welcome back을 하는데 We missed you. 네, 일단 welcome back입니다.
4: Okay. So, Minsu, what's your favorite summer treat? 그러니까 여름 하면 뭔가 이렇게 딱 생각나는 음식 아이스크림인가요?
0: 아이스크림도 그렇게 한데 In terms of food, 냉면 너무 좋아. 네.
4: 시원합니다.
0: And 만두, 진짜.
4: Right?
0: But like, you know, ice cream, iced Americano, and 진짜 on a hot day,

0: like today, right? An iced coffee, 진짜 nothing can overcome that.
1: Right.
0: 너무 좋아요. 특히 이런 날에.
1: 맞습니다. And I think everyone has that one food they start craving in the summer. 여름만 되면 좀 생각나는 음식이 지금 많이 써서 올려주시네요. 빙수.
0: 어 맞아요. 뭐 아까 냉면 했고
1: 맞아요.
0: 빙수도 생각나고.
1: 부산은 밀면이지. 예.
0: 아. 뭐 너구리님 냉면, 밀면, 막국수 뭐가
1: 콩국수 너무 맛있겠다.
0: 뭐가 원픽인가요?라고 물어보는데
1: 냉면, 밀면
0: 원픽 할 수 있습니까? 그 세 개 중에 죄송해요. 우리 계속 감지시면 안 되는데 원픽 할 수 있습니까? 냉면, 밀면, 막국수 일단 순위를 낼게요. 순위 저는 일단 1번 밀면, 2번 막국수, 3번이 냉면입니다. 네, 저는 이 순서로 하는데, but 만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만두 없이는 나는 I cannot. 그냥 너무 면만 먹는 느낌이라서.
1: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Yeah.
0: 네. 그렇죠. 이런 음식 다 땡기잖아요. 특히 여름 때.
1: 그래서 사실 오늘은 영어로 너무 땡긴다. 지금 딱 그게 먹고 싶어. 그리고 진짜 딱이었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I know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be, you know, definitely wanting these types of foods on hot summer days. 자, 그러면 그 음식을 너무 먹고 싶다, 너무 원추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민주쌤 will be introducing a couple very useful expressions to use in your small talk.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첫 번째 표현은요. I'm craving ice cream. 나 아이스크림 너무 땡겨. 이미 두둥님 예문 써주셨네요. I'm craving 밀면.
0: 네.
1: 여기서 crave는 단순히 want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So when you say I'm craving something, it means you suddenly have a really strong desire for it.
0: 네.
1: 갑자기 너무 먹고 싶거나 계속 생각날 정도로 강하게 당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0: So 맞습니다.
1: It's stronger than saying I want ice cream.
0: 맞아요. I want ice cream. 이렇게
1: 먹고 싶어가 아니라 너무 당겨.
0: Exactly.
1: 이런 표현이죠.
0: 네. I'm craving ice cream. I'm craving 요즘 뭐가 땡기지? I'm craving pizza. I'm craving 뭐 달달한 거. I'm craving something sweet. I'm craving something cold. Exactl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사실 꼭 음식뿐만 아니라 I've been craving a vacation. 휴가가 너무 가고 싶다. Or 네. I've been craving some peace and quiet. 조용한 시간이 너무 간절해요.
0: 그런 것도 땡길 수가 있네요.
1: 그런 거 땡길 수 있습니다. 조용한 휴식처럼 이렇게 좀 간절히 원하는 거에 좀 자연스럽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대니님이 pizza is pulling me now라고 하는데 피자 왜냐면 땡긴다. pulling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pizza is pulling at my heartstrings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제 심장에 이 뭐라고 그러지? 스트링을 계속 땡기고 있다. 피자가 그만큼 나를 원하지라고 유혹하는 거죠. 네. So I'm craving ice cream. 요즘 아이스크림.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여름뿐만 아니라
1: 항상
0: every season.
1: Yeah.
0: 네. Summer, 뭐 fall, winter, spring. Anytime's a good time for ice cream. 근데 아이스크림 이야기하면 이 표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rain freeze. Brain freeze.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슬러시를 너무 빨리 먹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 그 아픈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brain freeze입니다. 네. 근데 저도 이거 희한하게 저 알고리즘에 나오는데 brain freeze가 정확히 이렇게 머리가 너무 차가워서 이 아픔이 아니라 그 차가운 음식이 내려가면서 배 쪽에 있는 신경, nerve랑 우리 여기에 있는 연결이 돼 있어서요. 여기 아픈 거를 여기서 느낀대요.
1: 와우.
0: 네.
1: Interesting.
0: 네, 이거는 뭐 정확히 저 대충 들었거든요. 여러분, 일단 look it up, right? 네. 이거 did you know 좋겠다. Did you know? 우리 밖에 있는 문자 요정, 네, keep that in mind. 그래서 천천히 먹어. 머리 아프겠다. Slow down. You're gonna get brain freeze.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Exactly.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스 여러분들 소리 내서 연습하고 계신가요?
0: 네.
1: I'm craving
0: 하고,
1: brain freeze.
0: Brain freeze 두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두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민수나, what are you craving today?
0: 뭐 있지? I'm craving ice cream.
1: Oh, me too.
0: Oh, no, no, no. Actually, I'm craving bingsu too.
1: Really?
0: And iced coffee. Oh, and watermelon. Oh, 냉면.
1: 민수나, 다이어트 중이라며 pick one.
0: Excuse me. Can we get one ice cream, one bingsu, and one iced americano? Do you have croissant?

0: 콜라를 그것도 하나만 주고요. 워터멜론 여기 냉면도 있나요? 어 잠깐 여기 카페지 어떻게 하지?
1: 리얼하네요.
0: 혹시 그런 곳 있을까요?
1: 다 파는데요?
0: 냉면 플러스 아이스크림 플러스 커피?
1: I don't know.
0: 이 화개장터? 화개장터가 뭐지? 화개장터 무슨 곳이에요?
1: 시장?
0: 아 시장. 그렇죠. 이렇게 뭐 냉면 마켓? 냉면 마, 뭐 냉면 스토어 바로 옆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토어.
1: 있을 수 있죠.
0: 코스로 yeah. 이렇게 아 순서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자, I'm craving 하고 brain freeze. 아, 너무 좋은 표현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은요. I could really go for an iced americano.
0: 아.
1: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정말 당긴다. 여기서 I could go for 은 지금 뭐뭐 하나 정말 좋겠다. 뭐뭐가 너무 먹고 싶다라는 뜻인데요.
0: 네.
1: When someone says I could really go for something, they mean that sounds really good right now. 그래서 지금 딱 그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느낌이에요. It's a very natural way to say you want something, especially food or drinks.
0: Yeah. So I could really go for an iced americano. Iced americano 하나 정말 너무 원추다. Yeah. 너무 땡긴다. 뭐 근데 뭐 햄버거. 뭐 I could really go for a burger.
1: Mm-hmm.
0: 그렇죠. 뭐 피자, I could really go for some pizza. Mm-hmm. Well, I could really go for some watermelon. Yeah.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1: 마찬가지로 음식 말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 could really go for a vacation. I could really go for a nap. I could really go for a day off. I could really go for a day off.
0: 아, 진짜.
1: I'm talking to you.
0: 아, 저 일단 가면 되는데 저는 자리 지켜야 돼요. 저는
1: 알겠습니다.
0: 못 가요. 네, 저는 큰일 납니다.
1: So you can use this expression anytime you're wishing for something at the moment. Compared to I'm craving, this expression sounds a little softer and more conversational.
0: 네.
1: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뭔가 좀 더 부드럽고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뭐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Do you feel like having?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I could really go for an iced americano.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정말 땡기는데 이렇게 답하면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부스 여러분들 뭐 드시고 싶나요?
0: 아,
1: 말씀하고 계신가요?
0: 올려주세요. 자, 오늘 특히 오늘 뭐 뭐지? 아, 그 줄임말 뭐였더라? 저 매추 여러분 절시가 너무 지났나? 아니요 지금 한참 먹을 때니까 저 매추 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I could really go for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민수나,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2: I could really go for an iced americano.
1: Oh, me too.
2: You know what? Actually, I could go for a croffle too.
1: Coffee and a croffle? Nice.
2: And a burger?
1: Together?
2: 아, 가만히 있어봐. 핸드폰 어딨지? 아, 시켜야 되는데. Delivery app. 아, open. 어, 여기 있다. 여기 진짜 맛있는데.
0: 어. 근데 진짜 이게 말이니까 저 최근 오늘 여기 몽고 있는 음식 자 요즘 진짜 땡기는 거거든요.
1: 버거?
0: 그저께 아니요 피자 너무 땡겨서 그 이신의 그 피자 그때 네 이신이라는 이름 바꿨어요. 네 브랜드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이 사장님 피자 있잖아요.
1: 네. 이신의 피자요?
0: 아 거기도 먹었고 아 근데 요즘 그 이렇게 요즘 그 수박빙수. 수박빙수 여기저기 다 팔잖아요.
1: 오.
0: 너무 맛있고 You listed all the food that I'm craving these days. 그래서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I could really go for?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래서 뭐가 좀 땡기면 I crave 혹은 I could really go for 뭐뭐 음식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은요 It hit the spot. 와 딱이었다 정말 딱 좋았어
0: 네.
1: 맛있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딱 필요한 걸 먹어서 뭔가 만족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0: 점 때리는 거 아닙니다
1: okay.
0: 아시겠죠?
1: Yeah, when someone says it hit the spot they mean it was exactly what they needed at the moment 진짜 그 원하던 걸 먹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It's
0: 네.
1: more than just saying it was good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죠
0: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막 등에 진짜 간지는 거 딱 하나겠어요.
1: 시원하게 긁어준.
0: 시원하게 그걸 주면 아, that really hit the spot. 막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이 hit the spot이 자리를 딱 맞췄다라는 거니까.
0: 맞습니다. 근데 음식, 네 음식 대해서 말하면 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딱이었어. That iced coffee or iced americano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문아파록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0: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ong.
7: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9:00